걱정돼 있대요. 점점 우리 동물, 식물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변을 살피고 환경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도 한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초록의 노래였습니다. Das Lied im Grünen, 도이치번호 917, 소프라노 셰릴 슈투더, 어윈 게이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희귀해지고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과 식물,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나서서 국가보호종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인데, 우리 모두 진짜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있는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좀 들여다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도 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소중하게 바라보자고요.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3012 쓰는 분입니다. 라인에케 플루트 콘체르토 신청합니다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라인에케 플루트 협주곡 D장조 작품 28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입니다. 에마뉘엘 바위의 플루트, 이반 레프시치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 작품 28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에마뉘엘 바위의 플루트, 이반 레프시치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선미님 콩으로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에서 안단테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곡 주선미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같은 곡을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 주선미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영화 감독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브루노 몽생종이 편곡한 피아노 버전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비드 프레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더 좀 따뜻하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이 편곡 버전에서 또 피아노 연주에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4124 쓰는 분이에요. 신윤주 아나운서 과거 11시 프로 담당하실 때 11시엔 딴 데 가지 마세요 요거 얘기하던 그분이시죠? 그때 열심히 애청했던 80대 할머니입니다 하셨어요. 아, 여기 또 가정음악으로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하신 곡입니다. 4124 쓰는 분께 커피와 함께 신청곡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앙드르 프레피니치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추 작품 27 가운데 사막장 아다지오,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564, 1년 전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합니다. 오늘 오후에 2차 최종 면접 예정인데 차분한 음악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정심 유지하며 면접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큰 힘 얻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시면서 베토벤 아파시오나타도 청하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청하셨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사연해 주셨는데 그 사이 면접은 다 지났을 테고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하네요. 열정 이 음악 들으면서 힘도 더 큰 힘 얻으셨으면 합니다. 8654 쓰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추 작품 57 열정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마우리주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57 열정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좀 감상 말고 이성, 예, 운회라고 해야 될까요? 운회를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때로는 좀 편안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이게 예. 그 어떤 감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약간은 이론에 따라서 예. 이렇게 가보는 것도 예. 저 좋은 길이기도 하죠.
0: 네, 네.
1: 그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그 기념일들이 많은 바람에 순서가 좀 밀렸습니다만
0: 네.
1: 오늘은 오랜만에 코너 속의 코너 클래식 음악 용어 사전 ABC 네.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5월 22일입니다.
0: 네.
1: 1813년 5월 22일에 작곡가 바그너가 네.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마침 또 바그너 생일이니까 오늘은 그 클래식 음악 용어 중에서 네. 바그너 오페라에는 유달리 좀 특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무슨 뭐 헬덴테너니 무한선율이니 뭐 이러면서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니벨룽의 반지 같은 작품들 올해 또 반지 전곡 초연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0: 네.
1: 그런 니벨룽의 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유도 동기라는
0: 네.
1: 것을 그 근원부터 싹 그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싹 그냥 너무 좋아요.
1: 싹 그냥 막 그냥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유도 동기. 이제 독일어로도 그렇고 이제 영어로도 라이트 모티프라고 하는 이 유도 동기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0: 네.
1: 그에 앞서서 먼저 유도 동기의 근원이 되는 개념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어로 이데 픽스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베를리오즈가 창안한 개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이데 픽스, fixed idea. 이제 직역하면 고정관념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음악 용어로는 고정악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나 사물 또는 상황을 묘사하는 대표선율 하나를 딱 정해놓고 작품 속에서 그 선율의 주인공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거죠. 이 선율이.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누가 등장할 때마다 그 선율이 나오면 아, 이 주인공의 선율이구나
0: 그렇죠.
1: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0: 예, 예.
1: 이런 방식은 오페라가 처음 창안될 때부터도 쓰였던 방식입니다. 17세기에 몬테베르디의

0: 오르페오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극을 드라마를 전개시킬 때 음악을 매개체로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 볼 수 있는 구상일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굉장히 오페라 초창기 때부터 이런 대표선율 개념은 이미 존재했던 거고
1: 네.
0: 그리고 또 18세기에 와서 오페라 개혁을 부르짖었던 글루크도 일관성 있는 드라마를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법을 본격적으로 꽃피우게 된 거는 사실상 19세기 낭만주의 들어와서인데요.
1: 네.
0: 그 장본인이 바로 베를리오즈가 되겠습니다.
1: 네.
0: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낭만주의의 요체는 바로 음악과 문학의 결합이죠.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전개한다라는 것이 낭만주의의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베를리오즈는 바로 이 환상교향곡 1830년에 발표한 그 표제음악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교향곡 속에서 이 고정악상 기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악장으로 구성된 환상교향곡에서 1악장에서부터 이 환상 속으로 빠지는 주인공이 그 짝사랑하고 있는 여인을 떠올릴 때 연인의 테마가 계속 울려 퍼지죠. 주로 이제 플루트가 많이 연주를 하고 바이올린도 연주를 합니다만 우선 그래서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가운데에서 2악장 무도회 속에서 왈츠가 계속 진행되다가 중간 부분에
1: 네.
0: 아주 그 뭐랄까 아련한 그 연인의 테마가 전개되는 그 방식을 한번 전악장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바스티유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헥토르 베를리우스 환상교향곡 작품 14 중에서 이 악장 무도회였습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바스티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연인의 주제가 이데 픽스, 픽스드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고정 악상이다. 근데 이후 악장에도 계속 등장을 하나요?
1: 그렇죠. 이게 5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관현악으로 표현하는 5막짜리 연극이다 라고 보시면 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중간에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란다다란 하면서 나오는
0: 네.
1: 그 연인의 테마가 1악장에도 나오고 2악장 무도회에도 등장하고 3악장에서는 들판에 누웠더니 하늘에 떠가는 구름 속에도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3악장과 4악장 사이에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주인공은 그 연인을 살해하기에 이르죠. 그러고는 4악장에서 처형하기 위해서 단두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두대에 아주 그 끔찍한 군중들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지막 언저리에 이제 이 주인공이 처형되기 직전에 또 클라리넷이 이 연인의 테마를 연주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가운데 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 조니리오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베를리우스의 환상 교향곡 작품 14 중에서 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상황은 단두대로의 행진이지만 그 사이에 정말 아련한 연인의 주제가 또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1: 그렇죠. 이 마지막에 보시면 클라리넷이 연인의 테마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 총주가 꽝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댕강 하고 단두대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4악장은 끝이 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5악장에서는 또 변형된 연인의 테마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교향곡 안에서 표제적인 이 테마 음악을 사용하는 이런 기법이 사실은 동시대 작곡가였던 독일의 베버 역시 마탄의 사수라는 네. 작품. 올해도 또 이 베버 서거 200주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마탄의 사수 1821년작인데요. 여기에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마 사미엘이 사실은 이 극중의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건 악마 사미엘이지만 사미엘은 무대 위에 등장하진 않죠. 근데 오케스트라가 팀파니가 둥둥둥거리면서 사미엘의 테마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에 악마가 깃들어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장치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그너가 1851년에 오페라와 드라마라는 그 저술에서 베를리오즈가 썼던 고정악상 그리고 베버가 쓴 이 방식은 드라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장치다라고
0: 네.
1: 언급을 했고 이제 드라마는 이걸 통해서 유기성을 획득하고 가장 이렇게 드라마 전개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방식이다라고 하고서는 요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용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반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니벨룽의 반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바그너가 작곡하는 데만도 근 30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작곡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어떤 음악을 썼더라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 주인공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물에 대한 하나씩의 테마 음악을 만들어 놓아야 일관성 있게 작곡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사부작이니까요.
0: 네.
1: 그래서 바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야말로 이런 고정악상의 집합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1871년에 독일의 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옌스라는 사람이
0: 네.
1: 바그너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선구자적인 존재로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설명하면서 여기에다가 용어를 붙였는데 바로
0: 네.
1: 이 베버가 사용한 고정악상을 가리켜서 라이트 모티프라는 독일어를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번역하면 유도 동기죠.
0: 네.
1: 그 사실은 이 바그너는 이 고정악상에 대해 가지고 유도 동기라는 용어를 스스로 쓴 적은 없습니다. 이제 옌스의 창안인 거죠.
0: 네네.
1: 바그너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룬트 테마, 기본적인 테마라고만
0: 아.
1: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테마들이 예를 들어 뭐 자연의 동기 이런 것이 나중에 이 대지의 여신 에르다의 동기
0: 아.
1: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신들의 황혼의 동기 그 자연의 동기를 뒤집으면 신들의 황혼의 동기 이런 식으로 이 처음에 기초 동기가 하나 존재하고 요게 나중에 가서 유도 동기로 발전한다
0: 네.
1: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옌스가 이제 유도 동기란 용어를 처음 쓴 뒤에 1876년에 역시 또 바그너의 측근인 한스 폰 볼츠오겐이라는 사람이
0: 네.
1: 바그너의 반지를 해설하면서 주요 유도 동기라는 용어를 다시 쓰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옌스가 볼츠오겐이 정리한 건 한 90여 개 정도의 유도 동기인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200개까지도 유도 동기를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극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캐릭터들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장면
1: 등장인물 소품 무대 미술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거기마다 하나하나 이 선율을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즘 뭐 영화 같은 데서 뭐 사랑의 테마, 뭐뭐의 테마라고 하는 거에 원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반지에 보면 이제 중요한 무기인 칼이 등장을 합니다. 네. 고검 노퉁이 등장을 하죠. 근데 칼의 동기가 어떤 식으로 계속 응용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선 라인의 황금 피날레에서 보탄이 발할라성 새로 신축된 신들의 거처죠. 발할라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트럼펫이 칼의 동기를 엄청 상승선율인 칼의 동기를 연주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작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이라는 무기는 인간의 무기입니다. 보탄은 창을 들고 있고 뭐 이 토르신, 돈너신 같은 경우는 망치를 들고 있고 이런데 칼이라는 거는 나중에 인간의 영웅이 들게 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영웅만이 신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라는 암시를 당신들 신들은 지금 안전을 위해서 신축성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영웅의 칼만이 당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칼의 동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리하르트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가운데에서 4장 피날레의 보탄의 독백입니다. 태양의 눈은 저녁빛을 드리우고 보탄 역의 베이스 바리톤 제임스 모리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특히 이 아리아의 마지막 후반부에 트럼펫의 선율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0: 네.

0: 리하르트 바그너 라인의 황금 중에서 4장 피날레 보탄의 독백 태양의 눈은 저녁빛을 드리우고 였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제임스 모리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바그너 라인의 황금은 엄청 큰 작품이고 직접 다 보지 못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 그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장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도 동기들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제가 또 이 올 하반기에
0: 네.
1: 우리나라에서 국립 오페라 단이 이 라인의 황금을 초연을 그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라인의 황금 몇 번 올렸지만 또 국립오페라단에서는 초연되는 거니까 이 공연을 가을에 앞두고 라인의 황금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뭐 사실 이 유도 동기를 전부 다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
0: 워낙 많아서
1: 그렇죠. 너무 예. 많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몇 개의 동기만 알아놓게 되면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어서 좋습니다.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방금 이제 그 들으신 노래에서 마지막에 오케스트라가 막 상승선율로 이 트럼펫이 특히 카레 동기를 연주했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작품인 발퀴레에서 보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 영웅 지크문트가 등장하죠.
0: 네.
1: 지크문트는 폭풍우 속에서 악당 훈딩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 적의 집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훈딩이 여차저차 막 설명을 하면서 너 오늘 밤은 내가 손님이니까 재워주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하고 결투해서 결판을 봐야 된다.
0: 아니, 이런 게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뭐, 결투를 앞두고.
1: 재원은 주겠어.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실은 지크문트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쫓기는 과정에서 창이라든지 무기들을 다 지금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0: 아이고.
1: 그 훈딩이 그걸 아니까 너 내일 아침에 무기를 또 자기 집안에 있는 걸 다 치워놓고 집만 가지고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나와 결투하자라고 해서 네가 무기가 없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혼자 남은 이 지크문트는 절규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 헤어진 우리 아버지 사실은 보탄 신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인간으로는 벨제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보탄 신에게 절규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나에게 무슨 고난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이 꼭 복음을 너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달되도록 칼이 주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벨제 당신이 약속한 칼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외치는 네네.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벨제 이름을 막 목이 터져라 외치거든요.
0: 네.
1: 벨제 두 번을 외치고 나면 갑자기 음악이 잦아들면서 트럼펫 솔로가 칼의 동기를 연주해 줍니다.
0: 칼이 등장하는 건가요?
1: 그렇죠. 무대 위에 어둡게 드리워져 있던 물풀의 나무. 집안에 있던 그 물풀의 나무 줄기가 조명이 쫙 비치면서 여기 칼이 있지라고 오케스트라가 알려주는 거죠. 자, 그 칼의 동기 발퀴레에서 등장하는 칼의 동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그너의 발퀴레 1막의 지크문트의 독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칼이 주어지리라 약속하셨다. 지크문트 역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도널드 러니클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체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리하르트 바그너 발키레 중에서 1막 지그문트의 독백, 아버지께서 내게 칼이 주어지리라 약속하셨네 들으셨습니다. 지그문트 역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도널드 러니클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체 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방금 그 나온 노래 네. 막 목이 터져라 부르고 나면 트럼펫이 딴딴딴따단따단 예, 예. 나오고 나면 칼 여기 있지 칼 여기 있지 계속 알려주면서 오보에까지 가세해서 여기 칼 있잖아 계속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가르쳐주는 것. 이게 네, 네. 이제 칼의 테마가 등장할 때 오케스트라의 역할입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지그문트는 거기에 있는 칼을 뽑아내고
0: 네.
1: 그 바로 이 노퉁이라는 칼로 2막에서 결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신들 속에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도 칼은 부러지고 이 지그문트는 죽게 됩니다.
0: 네.
1: 그렇지만 지그문트의 아들 시크프리트가 바로 이제 다음 작품 시크프리트에서 그 부러진 아버지의 칼을 스스로 다시 벼르죠. 그리고는 그 칼을 가지고 온갖 영웅적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보물을 지키고 있는 거인이 변신해서 된 그 용
0: 네.
1: 파프너를 죽이게 되고
0: 오.
1: 이러면서 영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작품인 신들의 황혼에서 이 시크문트의 아들인 시크프리트 역시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시크프리트가 죽은 뒤에 그 사이에도 사실 그 뭐랄까요 칼의 동기는 여러 번 연주가 됩니다.
0: 네네.
1: 그러다가 시크프리트가 죽은 뒤 연주되는 그 유명한 장송행진곡에서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계속 이 트럼펫이 강렬하게 찬란한 칼의 동기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시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 안에는 수십 개의 유도 동기가 다 들어가 있고 유도 동기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0: 아, 그래요?
1: 한번 들어보시면 이 여러 가지 웅장한 선율들이 등장할 텐데요.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가운데에서 3막 시크프리트의 장송행진곡을 게오르크 숄티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바그너 신들의 황혼 중에서 산막 지그프리트의 장송 행진곡, 게오르그 숄테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상상하게 되는데 적어도 한 러닝타임 2시간 30분짜리 대서사시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렇죠. 예. 이 신들의 황혼 같은 경우는 뭐 4시간이 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더군다나 이 작품을 볼 때쯤 되면 벌써 4부작을 나흘 동안 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신들의 황혼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그 장송행진곡을 들을 때쯤 되면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아, 지그프리트의 죽음에 진정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장송행진곡 안에 나오는 모든 선율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 이 지크문트의 슬픔 그리고 이 버림받았을 때 지크문트의 슬픔 그리고 지크문트의 여동생이자 또 아내가 되기도 하는 영웅의 혈통 시클린데의 또 사랑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결합돼서 시크프리트라는 영웅이 탄생하게 됐고 그 영웅은 칼을 통해서 영웅이 되었고 그렇지만 지금 비극적으로 죽어서 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지그프리트의 비극의 역사를 7분 정도 되는 요 곡 안에서 유도동기의 흐름만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신들의 황혼을 작곡할 때의 작곡 속도는 그냥 술술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길게 베를리오즈의 고정학상으로부터 그 바그너의 유도 동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게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헐리우드의 영화 음악이 이 바그너의 유도 동기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래요?
1: 20세기 헐리우드 영화 음악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작곡가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인 맥스 스타이너입니다.
0: 네.
1: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이제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비엔나 음대에서 바그너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푸크스 형제에게 작곡을 배우고 또 자기의 아주 그 개인적인 또 작곡 교습으로 친한 어르신이었던 말러에게도 작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든지 제믈린스키 같은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받았던 이 맥스 스타이너.
0: 네.
1: 또 유대인 신동이었죠, 이분은. 그랬는데 이 1914년에 이미 일찍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의 후계자들에게 네. 전부 이렇게 그 작곡 수업을 이론적으로 튼튼하게 받은 이 맥스 스타이너가 191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929년에는 헐리우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로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전환점이 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1933년작 킹콩의 음악을 담당하고요. 그로부터 6년 뒤에는 바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9년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음악을 통해서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0: 네.
1: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네. 클라크 게이블, 레트가 떠나죠.
0: 네.
1: 그때 이제 비비안 리, 스칼렛 오하라는 막 눈물로 매달리지만 이 그 레드는 또 아주 그 뭐랄까 냉혹하게 떠나버리죠.
0: 네.
1: 그러면서 머릿속 이 스칼렛 오하라는 도대체 난 뭘 해야 되지? 그런데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 고향 땅을 잊지 마라. 타라로 가라. 막 이런 타라 타라는 그 생각이 막 나레이션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타라의 풍경을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갑자기 따라라란 하면서 타라의 테마가 먼저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 광활한 타라의 대지 위에 스칼렛이 서 있는 거로 영화는 끝나죠.
0: 맞아요.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타라의 테마가 연주가 되는 순간 아 스칼렛이 결국 타라로 가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아까 라이트 모티프라는 말 유도 동기라는 건 도대체 뭘 유도하는 동기는 짧은 선율을 뜻하죠. 뭘 유도하는 짧은 선율이라는 얘기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의 연상작용을 그 독일말로 라이퉁하면 끌어내다, 지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라이트, 끌어내는 선율. 즉 사람들의 청중들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해서 뭔가를 생각을 끌어내게 만드는 그런 선율. 이 바로 유도동기라는 것이 되겠고 맥스 스타이너는 너는 그거를 아주 그 헐리우드 영화음악에 잘 접목한
0: 그러네요.
1: 그런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헐리우드 영화음악은 많이 변화를 해왔지만 이렇게 특정 감정이나 사물 또는 주인공에 대해서 테마음악을 붙이는 기법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음악의 뿌리 역시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끝곡으로 이 그 맥스 스타이너의 뒤를 이어서 역시 헝가리 출신으로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 출신이기 때문에
0: 네.
1: 이 부다페슈트라든지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면서 역시 또 이런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공부했던 클래식 음악가이면서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 음악가로 사용 이렇게 그 활동했던 미클로슈 로저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역시 바그너 스타일의 대규모 관현악을 구사해서 각종 테마 음악을 붙인 음악이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0: 네.
1: 이분도 뭐 아카데미 작곡상을 세 번인가 받은 분인데요. 그중에 대표작이 1959년작인 그 유명한 벤허죠.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는 미클로슈 로저가 작곡한 벤허의 사랑의 테마를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연주와 알렉산더 쉘리가 지휘하는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0: 미크 슈로저 벤 허 가운데 사랑의 테마, 다니엘 호페 바이올린, 알렉산더 쉘리가 지휘하는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바그너의 유도 동기를 중심으로 함께 해봤는데 바그너의 음악도 이해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헐리우드 음악, 영화 음악에까지 어떤 음악만 들어도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 다음이 예측되는
1: 그렇죠.
0: 그런 도구로 쓰인 음악을 좀 이해하게 됐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음악이 빠진 영화 필름만을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0: 어렵죠.
1: 않는 그런 장면들 여기에서 이제 음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0: 네, 뮤직 큐레이션 유정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가 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해드립니다.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차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치를 빌려온다라는 뜻이죠. 전통 한옥에서는 창틀이나 문틀을 액자로 삼아 바깥 경치를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때 풍경만큼 중요한 것이 그 풍경을 감싸는 액자의 모양이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라디오를 켜두는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적막한 방 안으로 바깥 세상의 목소리와 기척을 들여오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럼 음악에는 어떤 액자가 필요할까요? 좋은 오디오일 수도 있고 은은한 조명, 커피향 또는 내 마음속 여유 한 조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만의 액자 안에 음악 한 곡 살포시 걸어볼게요.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53의 1, 백혜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첫 곡이었습니다. 음악과 라디오를 통해 값없이 누리는 이 아름다움에 절로 감사한 마음이 이는 오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경을 보시며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신가요? 5월 22일 금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은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하는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에 있는 금요일이네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공연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선이 되어드립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공연을 향한 우리의 액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허명현 씨예요.
1: 아, 저도 앞에 그 내용들을 들었는데.
0: 네.
1: 아,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음악을 들을 때. 저는 여러 사람들의 그 개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마음.
1: 그 여유. 네.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0: 네.
1: 아, 좋은 오디오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뭐 좋은 오디오든 좋은 음악이든 어떤 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음악이 안 들리더라고요.
0: 맞아요.
1: 오히려 내가 너무 여유롭고 마음이 좋으면은 연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네.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0: 공연장을 찾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가야 정말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 그래서 정말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네. 저는 여유 있게 와서
0: 네, 산책도 너무 공감합니다.
1: 해보고
0: 네. 맞아요.
1: 그러고 나서 들어가야 그 네. 음악이 정말
0: 맞아요.
1: 하나의 창이 네. 돼서
0: 네.
1: 몸으로 들어오지
0: 네.
1: 그게 아니면은 저는 조금 감동이 반감하는 맞아요. 느낌이 들기는 네. 했었어요. 네.
0: 공연장 가실 때 미리 도착하셔서 여유 있게 입장하시길 네. 권고드립니다. 아니, 정말 동의해요. 정말 네. 급하게 달려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1: 아마 그 한 10분 정도는 네.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0: 맞아요.
1: 안 들릴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오늘은 어떤 공연을 추천해 주시나요?
1: 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음악들을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아, 일찍 가야겠네요. 진짜 일찍 준비.
1: 맞아요.
0: 도착해야겠어요.
1: 아, 정말 고민을 하면서 골랐어요. 10월에 바그너의 작품 라인의 황금이 무대에 올라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네. 작곡가의 이름도 무게가 있고 작품의 제목도
1: 네.
0: 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도 이런 걸 좀 보러 다니면서 진짜 클래식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1: 맞아요.
0: 한국에 거의 오지 않는, 한국에서 거의 하지 않는 오페라 작품 아닙니까?
1: 거의 뭐 드물게 연주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또 언제 볼지 몰라요. 그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작품이라 이 작품 골랐습니다.
0: 네, 그 정도군요. 작년에는 연말 공연으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1: 맞아요. 그때도 한국에서는 점막 오페라로 처음 했던 작품이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드렸고 현장에서 꼭 이 작품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때 놓치신 분들은 또 10년, 20년 기다리셔야 될지도 몰라요.
0: 아, 마음이
1: 이 작품을
0: 아프네요. 옆에서 너무 좋은 공연이에요. 소개해도 들었는데 저는 놓쳐가지고.
1: 네,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시지 말라고 또 추천해 네. 드리는 건데.
0: 네.
1: 저는 그때도 이 바그너 작품 들으시고 이 매력에 빠지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정말 뿌듯했고 또 그때 피트 아래 들어갔던 게 서울시향이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정말 처음 올렸던 작품이지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올해는 라인의 황금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1: 네, 연달아서 이렇게 바그너의 대작을 올리는 거 보니까 국립오페라단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렇게 바그너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0: 네.
1: 그래서 올해는 그 반지 중에 가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의 황금을 무대에 올렸거든요.
0: 네.
1: 그나마 라인의 황금은 나머지 세 개에 비하면은 짧은 편이에요. 꽤 짧은 편인 2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2시간 30분이 짧은 거죠.
1: 네.
0: 짧은 거죠.
1: 나머지 3개는 4시간, 5시간 되는 작품들이라서
0: 아, 맞아요.
1: 네, 이 반지 4부작을 다 보려면 정말 한 1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0: 예.
1: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이거는 바그너랑 좀 오히려 멀어지는 일인 것 같고 하나하나 장면마다 좀 재밌는 장면들을 선별해서 고르면은 나중에 이 오페라를 볼 때
0: 네.
1: 이 장면이 어디 나왔지 하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어서 좀 이런 친숙한 장면들을 먼저 들어보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을 일단 들어보기 전에 우리에게 바그너 작품 중에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을 준비했어요. 들어보시면은
0: 네.
1: 아, 이 작품하고 바로 아실 것 같아요.
0: 뭘까요? 지금 음악 보내드립니다.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에서 산막의 전주곡과 홀레의 합창. 마락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0: 바그너의 로엔그린 중에서 산막의 전주곡과 홀레의 합창 보내드렸습니다.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딴딴따단 이 장단은 요새도 네. 어린이들이 뭐 이제 유치원 같은 데서 그 막 공주님 놀이 결혼식 놀이할 때 딴딴따단 하면서 놀아요.
1: 아마 바그너가 그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한국의 어린이들조차도 그러니까. 나의 로엔그린의 작품 안에 있는 네. 음악을 흥얼거린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은 뿌듯할 것 같아요.
0: 그럼요. 아, 바그너 음악 중 정말 가장 유명한 작품. 아 바로 딱 알겠는 네. 작품을 잘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그너가 우리 일상에 참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작곡가였네요. 그렇죠?
1: 맞아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작품인데
0: 네.
1: 이게 사실은 로엔그린 산막에 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0: 로엔그린 산막에 나오는 홀리의 합창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바그너가 좀 어려운 작곡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꽤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작곡가였어요.
0: 네.
1: 그래서
0: 그러네요.
1: 이런 음악을 들어보고 이제 아 바그너는 생각보다 우리랑 가깝구나라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본격적으로 라인의 황금의 시작 장면을 들어보려고 음악 준비했어요.
0: 어떻게 시작돼요?
1: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라인강이거든요. 그래서 라인강이 흐르는 모습을 음악으로 이걸 묘사하려고 시도를 해요.
0: 네.
1: 보통의 오페라들은 주인공들이 먼저 등장을 해서 어떤 주인공들이 나올 건지 그 캐릭터를 소개하는 데 좀 치중을 하는데 바그너는 그런 인물보다도 자연이 먼저 등장해요.
0: 아.
1: 네. 그래서 뭐 화려한 멜로디나 이런 아리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웅장함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 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고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물보다는 라인 강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네. 거죠.
1: 뭐 아주 고요하게 낮은 소리가 들리다가 물결이 생기고 점점 소리가 확장이 될 거예요. 제 느낌에는 저 멀리서 라인 강을 바라보다가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 물의 흐름도 보이고 이게 얼마나 웅장한지가 보이는 이런 장면들처럼 묘사가 되는데 5분 동안 음악이 이어지거든요.
0: 네네.
1: 음향이 정말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5분이면 어떤 한 소품의 길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바그너는 이 5분 동안 라인강만.
0: 아, 이걸 듣고 있으면요. 진짜 그 긴 시간 동안 강이 묘사되는 것도 신기한데 이 강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에 내가 잠긴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신비로운 그런 도입부입니다.
1: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음악으로 들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현장에 가서 모든 불이 꺼지고 피트에서 이 음악이 들려오면은 그때는 정말 어디 물에 가라앉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저는 바그너가 의도한 효과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음악 지금 감상해 보시죠.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가운데 1막의 전주곡 파도야 쳐라 준비했습니다. 바리톤 요헨 슈메켄베허, 소프라노 율리아 보르헤르트, 메조 소프라노 카타리나 카마로어, 소프라노 키스마라 페사치의 노래,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가운데 1막의 전주곡 파도야 쳐라 전해드렸습니다. 바리톤 요헨 슈메켄베허, 소프라노 율리아 보르헤르트, 메조소프라노 카타리나 카머로, 소프라노 키스마라 페사치 노래,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라인의 황금이 시작되네요.
1: 네, 아마 물결치는 소리들이 가장 먼저 들리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배경을 묘사하는 바그너만의 방식이에요.
0: 네.
1: 그래서 라인의 황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공연 추천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2시간 뭔가요? 30분 동안 공연이 진행이 되니까
0: 네.
1: 아, 다른 건 아니고 인터미션이 없이 이어지는 작품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0: 아, 중요한 정보입니다.
1: 네, 이제 네. 중간에 쉬지 않고 음악이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박수를 치는 구간도 중간에 없을 거고 2시간 30분이 지날 때까지 정말 음악에만 몰입을 해야 되니까
0: 네, 네.
1: 그 점을 놓칠까 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미리 도착해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입장을 해야겠습니다. 2시간 반이면 영화 한 편을 본다 생각해야겠어요.
1: 네, 영화는 그래도 중간중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라인의 황금은 아마 시작하고 나서 다시 나가면은 못 들어올
0: 못
1: 가능성이
0: 들어가니까.
1: 높아서
0: 그렇죠.
1: 네,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네. 앞에 그 라인의 황금 처음 시작하는 음악이 사실 어떻게 들리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유명한 음악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것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신들의 바랄라성 입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음악이에요.
0: 네.
1: 첫 장면이랑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음악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신들의 왕 보탄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바랄라성으로 마침내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0: 아주 웅장한 음악이 나오겠는데요.
1: 네, 앞에 라인의 황금 시작할 때 장면도 그랬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음악이 등장을 해요.
0: 네.
1: 특히 금관악기들을 정말 잘 써서 아주 뭐 찬란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연주를 해서 이게 개선 행진처럼 네, 들리는 음악인데
0: 그렇죠. 신들이 입장하는 네. 거니까
1: 무려 입장하는 주체가 신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얼마나 웅장하게 이 음악을 네. 쓰려고 했을지 꼭 느낌이 오는데 바랄라성이 음악으로만 들릴지만 이제 음악만 들어도 아 정말 엄청난 성이구나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이 부분은 오페라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너무 멋져서 오케스트라가 따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바랄라 성에 입성하는 거니까
1: 네.
0: 따로 떼어서 감상하고 싶은 구간이네요, 정말.
1: 저는 그래서 어느 날은 시간이 없으면은 이 끝부분만 듣고 아, 정말 멋진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작품을 마무리하기에도 너무 적절한 음악이라서 저는 이 작품으로 오늘 라인의 황금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줄거리를 한번 이제 읽어보실 청취자분들은 근데 이 라인의 황금에 나오는 이 바랄라성이 마냥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개선행진곡이 엄청 웅장한 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마냥 막 즐겁게 들리지는 않는 그렇게 네, 조금 비극적인 색깔도 네, 들어가 있는 네. 음악으로 들리실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한번 음악을 먼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이 입성이 비극의 배경이 되나 봅니다.
1: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0: 지금 음악 감상하시죠.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중에서 저 다리가 성체로 이어진다. 라인의 황금이요. 베이스 바리톤 토마시 코니에츠니, 테너 크리스티안 엘스너, 메조소프라노 이리스 페르밀리온, 테너 코리안 뒤설예, 소프라노 율리아 보르헤르트, 메조소프라노 카타리나 카머로, 소프라노 키스마라 페사치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이 연주 전해드릴게요.

0: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 중에서 저 다리가 성체로 이어진다. 라인의 황금이요. 감상하셨습니다.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여러 성악가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을 만나보고 있는데 와, 신들이 바랄라에 입성했어요.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2시간 30분은 그러니까 나머지 3개를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예고편 같은 거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0: 뭔가 이들의 통치와 권력이 아주 정점에 달한 듯한 그런 네. 포스가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바그너가 아름답게 묘사를 네. 할 예정인데요.
0: 네.
1: 라인의 황금에 나온 지금 주요 장면들을 같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라인의 황금이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시리즈인 발퀴레가 이어져요.
0: 네. 아, 발퀴레가 두 번째 시리즈군요.
1: 네. 발퀴레를 아마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발퀴레 아마 유명한 음악들이 이미 콘서트 버전으로 많이 연주가 돼서
0: 그렇죠.
1: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0: 예.
1: 라인의 황금이 끝났으니까 발퀴레에 나오는 음악을 조금 더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0: 네.
1: 라인의 황금이 라인강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발퀴레도 마찬가지로 바그너는 인물들을 먼저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연 환경, 이 앞으로 이 오페라가 진행될 그 배경을 먼저 묘사를 하는 게 바그너의 스타일이라서 이번에도 폭풍우가 치는 장면을 음악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아주 심상치 않은 네. 분위기로 발퀴레가 시작되는 거네요.
1: 맞아요. 이 분위기가 앞으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겠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건데 아마 폭풍우가 음악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연주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폭풍우를 묘사를 했어요.
0: 네.
1: 이번에도 정말 뭐 3분, 4분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 폭풍우만 묘사를 하고 있어요.
0: 네. 바그너의 폭풍우는 어떤 느낌인가요?
1: 음산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위력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하는데 그 뒤로 흐르는 음산함이 이 바그너 폭풍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현악기들이 비가 내리는 모습을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금관악기랑 목관악기는 천둥이랑 번개를 묘사하고 있어요.
0: 네.
1: 특히 팀파니를 들어보면은 천둥 소리다라고 느껴질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0: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저는 정말 팀파니가 이렇게 천둥 소리를 잘 묘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음악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리고 음악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발퀴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보시면은 아, 나 이 음악 어디서 들어봤는데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바그너의 발퀴레 가운데 1막의 전주곡 그리고 3막 호요토호 호요토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러 성악

0: 바그너의 발퀴레 가운데 1막의 전주곡 그리고 3막 호요토호 호요토호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여러 성악가들이 함께한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아유 뭐 엄청났습니다.
1: 네, 아마 영화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노래 같아요.
0: 네, 네, 그렇죠. 특히 이 산막의 호요토호, 호요토호 제목은 처음 알았어요.
1: 네,
0: 곡은 이제 영화 지옥의 묵시록 네. 때문에 익숙하지만
1: 발퀴레는 어쨌든 날아다니는 전사들이거든요.
0: 네,
1: 아마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호요토호는 이제 이들이 내지르는 함성 같은 거예요.
0: 아, 감탄사군요.
1: 맞아요. 내지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네. 전투를 하는 네. 그런 전사들이에요.
0: 네. 저는 항상 영화 때문에 전쟁 장면만 네. 이제 연상하며 이 음악은 그냥 전쟁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퀴레에도 그렇게 막 전투 장면들이 많이 있나요?
1: 음악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뭐 전투 장면이라고
0: 그런 건
1: 하면은
0: 아니고. 네,
1: 그렇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왜 이 음악을 썼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네.
1: 헬기가 날아다니니까
0: 그렇죠.
1: 아마 발퀴레를 연상해서
0: 네.
1: 이 음악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아, 참 반지 대장정을 떠나봐야 하는 것인가. 오늘 허명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막 도전이 되기는 합니다.
1: 네. 이 발퀴레가 끝나면 네. 지그프리트 그다음 신들의 황혼으로 이어지면서 이 4부작이 네. 마무리가 돼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은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이 라인 황금을 봐야지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갈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만약에 놓치시면은 다음번에 발퀴레를 보시게 될 때
0: 네.
1: 아, 나 라인 황금 안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안 보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꼭 이 시작인 라인 황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허명현 씨 얼굴을 보니까 아, 예매 들어가야겠다는
1: 그리고
0: 생각을 네. 합니다.
1: 더 많이 청취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앞으로 바그너 작품들이 더 많이 무대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0: 사실 그렇죠.
1: 네.
0: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1: 맞아요.
0: 무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이번 라인의 황금이 저는 네. 정말 중요한 시작일 것 같아요.
0: 네.
1: 만약에 정말 흥행을 한다면 앞으로 국립오페라단도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영혼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대작을 만들 것
0: 네.
1: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묵직한 작품 들고 오셨는데 정말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오늘도 멋진 공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내일 낮 11시에 변함없이 뵙죠.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식사 후에 양치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입을 헹구게 되죠. 그렇게 입에 물을 머금었다 뱉는 걸 여러분은 어떤 의성어로 표현하시나요? 언젠가 누리꾼들이 입을 헹굴 때 쓰는 의성어를 각자 다르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요. 누군가는 우르르 퇴, 누군가는 우글우글 퇴라고 했고요. 오르르르 패, 우르르르 팩, 혹은 뿌글뿌글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에 쓰는 의성어가 이렇게나 다른 건 집집마다 전해 내려온 말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말을 익히게 되니까요.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러고 보면 가족이란 얼굴만큼이나 억양과 의성어가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죠?

두 곡 연이어 들었습니다. 파울로 수브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랑게 알프스의 오두막에서 들었고요. 맨델스존 8중주 2 플랫장조 작품 번호 20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레지에리시모 빈 8중주단 멤버들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안민철 님이 오늘 곡들이 월요일 쉬는 날 설렘을 가득 담은 경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8759번 쓰는 분, 저희는 오골계라고 합니다. 귀엽잖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프닝에서 양치하면서 입 헹굴 때 쓰는 의성어를 오골계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오골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되게 특이합니다. 7315번 쓰는 분, 아니 윤디가 점심시간 내 친구가 되어주다니 반가워요. 점심 약속 있어서 부산 사무실에서 나와서 울산으로 향하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잘 부탁해요 하고 보내주셨고, 5146번 쓰는 분도 생생 클래식 듣습니다. 인사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에서 또 함께할 주제를 잠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이 봄의 끝을 잡고입니다. 봄을 보내기 전에 봄에 하고 싶었던 혹은 올 봄에 했던 일들과 듣고 싶은 클래식곡 추천 받아볼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과 모바일 또는 PC콩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바그너의 오페라입니다.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어 중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듣겠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와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가운데 성스러운 사원에서였습니다. 테너 레오폴드 시모노와 바리톤 르네 비앙코의 하모니로 감상하셨고요. 꽁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였죠.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어 가운데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와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 필하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이병윤님, 비 온 다음 더욱 실록들이 녹음 짙어가고 음악도 좋고 기분이가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음악의 힘이란 우리의 마음을 또 정화시켜주는 큰 힘이 있죠. 0038번님, 1년 중에 제일 바쁜 5월 카네이션 시즌을 보내고 모처럼 고요히 음악을 들으며 힐링하고 있어요. 늘 감사히 듣고 있어요. 아, 저는 대구 범어동에서 꽃집 하는 60을 코앞에 둔 꽃집 아줌마예요. 흐흐.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 KBS에서 지역근무를 한 2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범어동에 계신다고 하니까 더 친근하네요. 5월에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까지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의 감사와 또 사랑을 예쁘게 배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바쁜 시즌 끝내고 또 이 시간이 가장 달콤한 휴식 시간이 아닐까. 오늘 이 휴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로시니의 현악 소나타 5번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야노스 롤라가 이끄는 프란츠 리스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로 감상하시죠.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로시니의 현악소나타 5번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들었습니다. 야노스 롤라가 이끄는 프란츠 리스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아이블러의 클라리넷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디터 클레코의 클라리넷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호흡으로 함께 했습니다. 고금옥님께서 로시니 현악소나타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5146번님, 이윤정 아나운서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어서는 잘 안 들려서 성함 틀릴까봐 인사 메시지만 드렸습니다. 남은 기간 진행도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볼게요. 7091님, 예전부터 꿈꿔왔던 제주도 한 바퀴 걷기를 하러 어제 제주도에 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음악을 듣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혼자 가는 이 길에 친구가 되어준 생생클래식 너무 감사합니다. 아, 꿈꾸던 길 위를 또 내 발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벅차실까요? 그 특별한 여정에 저희 생생클래식이 또 발걸음 맞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네요. 꿈을 향한 멋진 도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번 영웅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듣겠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 영웅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들었습니다. 이제 생생클래식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 전시회 초대권 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파리의 모습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전시, 파리 보이지 않는 파리인데요. 이 사진전엔 우리나라의 구본창, 김미현, 성지연 작가를 포함해서 국적이 다른 53명의 작가들이 촬영하고 인화한 150여 개 사진과 영상,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인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말고도 파리에 얼마나 다양한 삶의 풍경들이 있는지

는지를 조명하는 전시죠. 서울 종로구의 성공미술관에서 7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파리 보이지 않는 파리 가보고 싶은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에 선물 신청방에 사연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선물해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드뷔시의 갈색머리 소녀 들을게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드뷔시의 갈색머리 소녀 들었습니다. 5536번 쓰는 분, 집에 TV를 없애서 클래식 FM을 매일 틀어놓게 되네요. 날씨도 좋고 음악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보내주셨는데 아, 클래식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일 것 같습니다. 날씨와 함께 또 음악으로 또 치유하는 그런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의 추천곡과 함께하는 금요일 코너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을 장식할 주제와 음악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5월 22일 금요일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입니다.
1: 생생 클래식 내나 12시 산뜻한 클래식
2: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어제가 벌써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계절이 여름에 가까워졌을까 싶은데요. 봄이 오기 전엔 올 봄에 꼭 하리라 다짐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꽃놀이도 가고 또 체력도 좀 늘려보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역시나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정해본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봄의 끝을 잡고 봄날을 떠내보내기 전에 봄에 꼭 하고 싶었던 일들과 함께 듣고 싶은 클래식 곡들 추천 받아보려고 합니다.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과 모바일 또는 PC콩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추천곡 기다리면서 생클이 준비한 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봄의 끝을 잡고, 비발디의 협주곡 사계 가운데 봄,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가란테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비발디의 협주곡 사계 가운데 봄,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이 봄의 끝을 잡고라는 주제로 음악도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추천곡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올 봄에 날씨를 100% 한번 만끽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돗자리 챙겨서 피크닉도 다녀왔고요. 또 선선한 저녁바람 맞으면서 야외 야장에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봄날을 아주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정말 다 지나가기 전에 이 계절을 온몸으로 누려본 것 같아서 좀 뿌듯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벌써 여름 냄새가 슬슬 나는 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이 봄의 끝을 잡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봄의 끝에 어떤 곡을 듣고 싶고 또 어떤 일들 하고 싶으신지 들려주세요. 샵 9310 문자와 콩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추천곡 기다리면서 생클의 추천곡 두 곡 더 들려드릴게요. 알레나 체르니의 피아노로 듣겠습니다. 신딩의 봄의 속삭임, 하이켄스의 세레나데, 팜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신딩의 봄의 속삭임, 알레나 체르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하이켄스의 세레나데, 팜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추천곡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신숙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93.1 콩의 오랜 애청자이고 저와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올해 만 71살의 사랑스러운 내 친구 옥자와 듣고 싶네요.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테너 분덜레이가 부르는 슈베르트의 봄의 믿음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슈베르트의 봄의 믿음 도이치번호 686번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 두 곡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슈베르트의 봄의 믿음, 도이치번호 686번, 프리츠 분덜리히의 목소리와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최병조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그리그의 지난 봄, 작품 번호 33-2,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목소리와 네메 예르비가 이끄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경님의 신청곡인데요. 봄의 끝자락을 잡고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엘가의 현악 세레나데, 작품 번호 20, 마단조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현악기만 연주되는 이 악장은 숨이 멎을 듯 잔잔하면서 아름다운 곡이에요. 봄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조, 작품 번호 20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of St. Martin in the Fields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현화님이 영화 올리브나무 사이로에서의 푸릇푸릇했던 장면들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치마로사의 오브의 협주곡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지우스토, 피에르 피에를로의 오브의 연주와 함께한 장 프랑스와 파야르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성경님의 신청곡이었죠.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조, 작품 번호 20번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이 봄의 끝을 잡고 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띄워드릴게요. 4123번 쓰는 분 신청곡입니다. 봄하면 빠질 수 없는 곡이죠 하면서 멘델스존의 봄노래 추천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바로 들어볼게요.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 예노 얀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크리스티안 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봄이 벌써 가려는군요. 아주 오래전에 KBS FM에서 발매한 계절별 시리즈 음반이 발매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봄 음반에 수록된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1번 1악장 참 좋았었는데 어떤가요? 흐흐 하고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1번 고전적 가운데 알레그로 콘 브리오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아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예노 얀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신청곡입니다. 전혜준님의 신청곡. 미뤄둔 겨울옷 정리와 이불 빨래를 봄이 가기 전에 꿀벌처럼 열심히 해야 해요 하고 왕벌의 비행 신청해 주셨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파트릭 갈루와의 플루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헬메스베르거의 무도회 정경,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었습니다. 0387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봄에 생동감이 느껴져서 참 좋아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앞서 들려드린 곡은 파트릭 갈루와 프루트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들었습니다. 전혜주님께서 겨울옷정리와 이불빨래를 봄이 가기 전에 열심히 해야 해요. 이런 사연의 상황과 또 이 신청곡이 200% 잘 맞아떨어졌던 정말 센스가 돋보였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은 김기준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밖에 잠시 나갔다가 눈이 부셔서 깜놀했네요. 색안경이 필요한 날씨네요. 이런 날엔 쇼스타, 왈츠 리듬에 맞춰서 물 흐르듯 한번 춤을 추고 싶네요. 흐흐흐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노종구,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이었고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흐의 아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교회음악입니다. 미제렐의 B플랫 장조,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의 주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반 오늘 첫 곡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곡 가운데 한 곡입니다. 이 로자문데와 죽음과 소녀 그리고 25번 제외하면 따로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는 상당히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으면 느낄 수 있듯이 슈베르트 특유의 노래 그리고 선율미가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작품인데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7 알린데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7 알린데 4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미켈란젤리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미켈란젤리 하면 뭐 완벽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스튜디오 레코딩을 극도로 싫어해서 실황 레코딩만 남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편집을 했겠습니다만은 미스터치가 하나 없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피아노를 갖고 다녔던 최초의 인물이 미켈란젤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모로 완벽한 그런 연주자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다니엘 바렌보임이 주연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모자라서 공군 파일럿까지 했던 미켈란젤로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로의 피아노, 다니엘 바렌보임이 주의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자무엘 카프리코르누스의 소나타 2단조, 리나투르 보네트의 바이올린, 자르당 덩컴의 테오르보 연주입니다.

사무엘 카프리코르누스의 소나타 2단조, 리나 두르보네테의 바이올린, 자르당 던컴퍼의 테우르보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미제렐의 B플랫 장조 준비했습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 독일의 작곡가 대바흐의 막내 아들이죠. 활약한 지명에 따라서 밀라노의 바흐 또는 런던의 바흐라고도 불립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15살이어서 이 둘째 형 엠마누엘 밑에서 작곡과 클라비어 주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하세, 그라운 등의 오페라에서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밀라노의 리타 백작을 섬기면서 음악 활동을 했고요. 백작의 후원으로 볼로냐의 마르티니에게 또 공부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죠. 1760년 밀라노.

대성당의 오르간 주자로 취임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의 오페라에 대한 관심 끊지를 못했습니다.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작곡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오페라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망한 활동 속에서도 말년은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금해서 많은 빚을 남겼는데요. 이 모차르트는 그의 죽음을 음악계의 손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 런던 시민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는 다재다능한 작곡가였죠. 특히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선율의 아름다움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청중이 요구하는 어떤 오락성에 상당히 순응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실용적인 창작 태도를 취했죠. 작품에 대비성을 도입해서 그걸 통합하는 형식 감각이 뛰어나고요. 고전 양식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습니다. 이 오늘 감상하실 미제레레 레퀴엠과 커플링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 크리스찬 바흐는 오페라만큼이나 또 교회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의 작품 그대로 반영된 교회 음악입니다. 미제레레 훌륭한 작품인데요. 연주 시간 약 30분 남짓한 그런 곡입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미제레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B플랫 장조 소프라노 레네케 루이틴 알토 루트 잔트오프 테너 콜린 발처 베이스 토마스의 바우어 그리고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이 주요하는 리에스 실내 합창단 그리고 아카데미 퓨어 알테 무직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미제레레 비플레 장조,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이 주의하는 리아스 실내합창단, 아카데미피어 알테무직 베를린,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집중 감상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조, 프랑코 굴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델 안젤리쿰의 1962년 레코딩입니다.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부장쇼 프랑코 굴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델 안젤리쿰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은 주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얀 찔레꽃은 키 작은 관목. 땅 가까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슴과 염소 같은 초식동물에게 연한 줄기와 잎을 쉽게 내어주게 되죠. 방어수단이 필요했던 찔레꽃은 날카로운 가시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몸은 가시로 지키고 대신 은은한 향기와 꿀, 붉은 열매로 곤충과 새들과는 가깝게 지내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작은 새들에게는 천적을 피할 수 있도록 찔레덤불 속 둥지 자리도 언제나 선뜻 내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하얀 입함나무 꽃이 지기 시작하면 하얀 찔레꽃이 피기 시작하죠. 입함나무는 가시가 없고 찔레꽃은 있는 이유, 바로 키 때문인데요. 입함나무는 키가 커서 굳이 초식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두껍고 단단한 가지와 잎으로 몸을 지킵니다. 진화적으로 전혀 다른 전략을 선택한 입함나무와 찔레꽃. 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요즘. 남을 찌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구나. 찔레꽃 가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또 찔레꽃 가시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이중창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쉔 블루멘라인. 아름다운 작은 꽃. 작품 번호 43의 3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지어진 또 하나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빨간 꽃이 너무 예뻐서 꺾으려다가 곤충들과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꺾으면 내일 시들어 죽을 테니 그대로 두겠다고 꽃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 근데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나비와 벌, 무당벌레들이 꽃과 다정하게 입맞춤한다고. 라이니히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였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함께했고요. 크리스토프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아, 이팝나무만 눈에 띄었었는데 찔레꽃도 한번 주의깊게 찾아봐야겠네요. 찔레란 이름도 이 가시 때문에 생긴 명칭이라는데 그 은은한 향기의 여운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가시는 조심하면서 말이죠. 이영서님은 노래 가사가 생각나셨군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장원주님 지금 프랑스 마르세유에 계세요? 우와, 거긴 날씨가 어떤가요? 어제는 이재선님이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슬슬 여름 휴가들 서둘러 가시는 분들 보이는 것 같아요. 6127 쓰시는 분께서 장미가 예뻐서 올립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쁜 꽃들 보면 절로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게 되죠. 빨갛고 노랗고 정말 하늘은 파랗고 아주 색감이 선명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예수님, 김혜림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빨간 꽃을 만나봤으니 이번엔 진짜 찔레꽃 만나볼까요? 19세기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볼작의 역시 이중창 곡입니다. 시페크, 찔레꽃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작품 번호 32의 13. 메조소프라노 마셀리나 카사로바와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하모니, 프레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체코 작곡가들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 드볼작의 선배격이겠네요. 18, 19세기 체코 작곡가 얀 요제프 레슬러의 안디 앤드 페렌테, 멀리 있는 연인에게 였습니다. 이 만날 수 없는 먼 거리의 연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괴테이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나의 모든 노래가 그댈 부르고 있으니 오 사랑하는 이여 내게 돌아와줘.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와는 다른 가사의 작품입니다. 메조 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자나, 마이코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안토니 드볼작의 가곡 찔레꼬 작품번호 32-13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메셀리나 카사로바와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함께 불렀고요. 프레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 이렇게 찔레꽃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428호 쓰시는 분 처음 오늘 저희 방송 들으셨대요. 출근길에 찔레나무에 오목눈이들이 모여서 재재대면서 부산스럽게 구는 걸 보면서 아, 찔레나무는 오목눈이들의 아파트네 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저희 노나리랑 통하셨네요.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수님께서 풍류마을에서 장사에게 찔레꽃 나오면 마무리가 멋지겠어요. 아, 진짜요. 그럼 진짜 금상첨할 텐데. 그리고 이창규님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적어주셨어요. 찔레꽃은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향이 있어서 아름답게 느껴지죠. 어릴 적 시골 살 때 찔레줄기 꺾어 먹던 기억이 나신다고. 상큼한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그러셨군요. 찔레꽃이 특별하게 보이시겠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의 세뚜 마미,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면 감상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날 사랑하여 날 위해 한숨 짓는다면 난 당신의 괴로움으로 마음 아파하고 당신의 사랑의 기쁨을 느낄 겁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음성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8, 19세기 작곡가죠. 조바니 바지엘로의 넬 꼬르 비우 논 미센토. 더 이상 느낄

수 없네. 일명 허무한 마음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곡이었습니다. 내 마음엔 더 이상 빛나는 청춘이 느껴지지 않네. 내 괴로움의 근원. 사랑이여, 그대 탓인가? 사랑이란 날 절망시키는 그 무엇. 사랑의 열병으로 인해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탈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벌루이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이 조반니 빠이지엘로의 작품으로도 한때 잘못 알려진 곡이기도 했습니다.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의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면,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이 불렀습니다.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I will find you. 살아만 있어줘.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을 찾아내리.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사랑하는 코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장면에 흐르던 노래죠. 아일랜드의 포크 그룹 클라나드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조아키노 로시니의 벨칸토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알마비바 백작의 까바티나죠. 에코 리덴테 인치엘로 장밋빛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이 백작이 사랑하는 로지나의 발코니 아래서 부르는 세레나데입니다. 테너 라몬 바르가스, 마르셀로 비오티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아킨 루스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작의 사랑의 이중창이었어요. 꼰트로 운꼬르게 아첸데 아모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터. 음악 선생으로 변장한 이 백작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고 한눈에 알아본 그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와 테너 로렌스 브라운리의 하모니, 미겔 고메스 마르티네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알마비바 백작의 세레나데였죠. 장밋빛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직도 잠을 자나요? 그댈 사모하는 벅찬이 가슴에 빨리 달려와 내 품에 안겨줘요. 백작이 가난한 학생 린더로로 신분을 숨기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 로지나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고요. 낙심한 그 앞에 짠! 이발사 피가로가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테너 라몬 바르가스가 불렀고요. 마르첼로 비오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테오 맥케벤의 By Dear Va as Immersion, 당신 주위는 언제나 아름다웠지 들어보시죠.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부릅니다.

독일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디 포렐레, 송어, 도이치 번호 550이었어요. 독일 4인조 보컬 앙상블 헤렌 콰르텟 보컬 자이트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20세기 독일의 재즈곡이었습니다. 테오 마케벤의 당신 주위는 언제나 아름다웠지. 함께 보낸 아름다웠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어요.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샤를 구노의 오페라 미레유입니다.

군호가 1864년 3월 19일 파리에서 초연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미레유. 원작은 프로방스 출신 시인 프레데리크 미스트랄이 프로방스어로 쓴 장편 서사시 미레유입니다. 미스트랄은 프로방스 지방에서 유복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직업을 따로 갖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4살 무렵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방스어와 프로방스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모임을 창설했고요. 나중에 그 범위를 남부 프랑스 전역으로 넓혀갔죠. 프랑스 남부 지방을 가리켜 오크어의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옛 프랑스어에서 그렇다를 북부에서는 오일, 남부에서는 오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부의 언어를 오크어라 불렀습니다. 오크어는 중세 은유 시인 트루바드루의 언어로 남부 프랑스의 문화어였습니다. 프로방스 출신으로 오크어 문학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미스트랄이 자신이 태어난 프로방스와 농촌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 또 풍습과 언어, 민요와 전설을 빼곡히 담아 지은 첫 번째 장편 서사시가 바로 미레유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프로방스 문학의 부흥과 오크어 지방의 자연과 민중정신을 탁월하게 구현한 공로로 미스트랄이 190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수상 근거의 중심으로 꼽히는 작품이 미레유입니다. 미레유, 부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프로방스 방언으로 노래한 목가적 서사시지만 초연 당시 일부 오페라 평론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논쟁거리를 던진 작품이기도 하죠. 오페라 미레유, 프로방스 시골 농부의 딸 미레유와 가난한 바구니 장수 빈센트의 사랑을 중심에 두고 농촌 노동, 뽕나무밭, 투우터, 양치기, 사막과 성지 순례 같은 시골 민중의 생활과 지방 문화를 정면으로 올려놓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부 비평가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군호가 미레유로 오페라를 만들었을 때의 반응을 두고 훗날 음악학자 스티븐 휴브너는 이렇게 해석했죠. 당시 시골을 배경으로 계급 차이를 표현하는 건 흔치 않았으며 평론가들 가운데는 그저 시골 소녀가 길을 떠나며와 같은 영웅적인 아리아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이들도 있었다. 바로 그 오페라 미레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아리아, 1막에서 미레유가 부르는 왈츠풍의 하늘은 눈부시게 빛나고 오 가볍게 나는 제비야. 르시엘 하요.

오, 가볍게 나는 제비야, 충실한 전령아. 내 친구에게 즐겁게 날아가서 내 달콤한 고통을 전해다오. 내 이야기를 해다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빈센트는 내 맹세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미레유에게 인생이 1막까지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페라는 5막까지 있고 미레유는 5막에서 빈센트 품에 안겨 숨을 거둡니다. 결말을 알고 들으면 슬프게 들리는 노래죠. 미레유의 하늘은 눈부시게 빛나고 오 가볍게 나는 제비야.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 듣고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샤를 구노의 노래입니다. 앙부아 드 플레흐, 꽃의 전송입니다. 바리톤 조자의 반담,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참고 기다린 것밖엔 나는 한 일이 없다. 아니, 지난 가을 갈립되어 스스로 떠난 것밖엔 없다. 떠나는 일, 기다리는 일도 힘이 되는가? 세상에 눈부신 실록이 왔다. 문정희 시인의 실록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떠날 때가 되어 떠났고 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렸을 뿐인데 이제 눈부신 실록이 이렇게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떠나고 기다리는 일도 힘이 되었던 게 아닐까. 그 힘 덕분에 실록이 이토록 눈부신 게 아닐까.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부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일 아닐까요? 때를 알기에 떠났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기에 실록은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최진배 편곡 난봉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이희문과 놈놈의 노래입니다.

최진배 편곡 난봉가, 이희문과 놈놈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문정희 시인의 실록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보여주는 빛깔, 정말 실록 단계를 넘어서 초록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 싱싱한 녹색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스며들어서 다들 무탈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연을 바라보게 되네요. 그 속에 우리 음악, 우리 가락도 함께 하겠습니다. 차미적 곡의 화 이어드리죠. 국악그룹 동화의 연주입니다.

오디박 작곡 추격, 강은일 해금 플러스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차미 작곡 화, 국악그룹 동화 연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죠.

초여름에 대감의 옥체는 편안하신지요. 저는 변고를 당하여 죽어 마땅한 몸으로 구차하게 살아오면서 원통한 마음이 잠시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실로 대감의 건의에서 나온 이상 우리의 오랜 우호관계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 김창협이 당시 우의정이었던 최석종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절교를 선언하는 글이죠. 김창협은 왜 최석종에게 절교를 선언했을까요? 이 두 집안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야기는 병자호란 때로 거슬러 오릅니다. 김창협의 증조부 김상헌과 최석정의 조부 최명길은 각각 청나라에 대한 척화론과 주화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전후에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후손 김창협과 최석정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종 때 원자책봉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기사환국 때 김창협의 아버지 김수왕이 유배를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편지에서 말한 변고인데요. 그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죠. 김창협의 아버지 김수왕을 벌주도록 청했던 오시복이란 사람을 다시 등용하도록 건의한 사람이 바로 최석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창협 입장에서 보면 최석정은 아버지의 원수를 벼슬 자리에 추천한 사람이고 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좋은 사이를 이어갈 수 없다고 김창협은 최석정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절교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대감께서 저를 대하신 태도는 너무도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감이 없을 수 없어 감히 다 말씀드리니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거르고 걸러서 애써 예의를 갖춰 말하는 것 같죠? 이 편지를 쓰는 동안 김창협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연악영산회상 하현도들이 듣고 왔습니다. 이영섭의 대금과 김준영의 검은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김성기 작곡 돌이 함께 하시죠. 김상훈의 아쟁과 박환영의 진연주입니다.

김성기 작곡 도리, 김상훈의 아쟁과 박환영의 지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강덕 작곡 송춘곡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송춘, 봄을 칭송한다는 의미죠. 봄날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산울에 피는 아지랑이 모습, 그리고 실록이 움트는 소리, 계곡의 소리와 또 소 울음소리, 버들피리 소리 등을 묘사하고 있는 음악인데요. 감상해 보시죠.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입니다.

이강덕 작곡, 송춘곡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핫도그라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콘도그다. 사실 어찌 부르건 상관없다. 어릴 적 이모 집에 가면 분식집에 갔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는가 하니 바로 핫도그다. 가격은 50원으로 매우 쌌다. 서울에서 사 먹던 핫도그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에 모양은 야구공처럼 동그랗게 생겨 핫도그라 부르기도 애매했다. 어육 소시지가 몽땅 연필만한 크기로 깎여서는 신묘한 기술로 주먹만하게 반죽을 입혀 튀겨 핫도그라고 팔고 있었다. 핫도그가 아닌 듯 싶지만 아슬아슬하게 핫도그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세계는 평화롭다. 김보통의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라는 책에 실려있는 핫도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핫도그라고 불려서 먹어온 음식, 엄밀히 말하자면 콘도그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핫도그라고 불러야 제맛이죠. 그런데 초등학교와 분식점에서는 간혹 소시지는 아주 조금 들어있고 튀김옷을 공처럼 입힌 그런 값싼 핫도그를 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용돈으로 사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려다 보니 그런 형태의 음식이 탄생한 것이겠죠. 콘도그도 핫도그고 감자튀김으로 감싸도 핫도그고 소시지 대신 치즈가 들어있어도 핫도그라면 값싼 소시지가 아주 조금 들어있어도 핫도그 아닐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핫도그인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동그란 핫도그 같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박현결, 장명서 작사 작곡 대나무 숲, 장명서의 노래와 박현결의 타견주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제부터 27일까지 2026 문화 다양성 주간이라고 합니다. 행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행사를 통해서 전야라는 메시지가 국적과 인종, 지역, 세대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의 만남 속에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FM 풍요마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지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우리나라의 남양 성모 성지를 건축했고 유럽의 여러 미술관과 성당, 문화 공간을 설계한 현대 건축의 거장입니다. 마리오 보타는 건축이란 인간을 추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작품만큼이나 그가 정의한 건축의 의미도 감동적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인간을 추억하는 마음이 스며 있다고 생각하면 눈길 닿는 곳마다 흐뭇하고 애틋한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건축이 인간을 추억하는 것이듯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인간을 추억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속에서 각자 마음에 든 사람을 추억하고 문학과 건축 속에서 더 깊고 애틋한 추억을 불러내는 요즘 우리 곁에 건축과 음악과 문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세상 더 고맙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였죠. 이 OST에서 미스터 무스타파 전해드렸어요. 프랑스의 영화 음악가죠.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웨일스 출신의 뮤지션이죠. 칼 젠킨스의 곡이었는데요. 발라디오라는 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도 영화 음악인데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역시 웨스 앤더슨 감독 틸다 스윈튼 주연의 2021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OST에서 오늘은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삽입곡을 전해드리죠. 샤를 아즈나부르가 곡을 쓰고 노래한 곡인데요. 1950년대 말에 발표된 오래전 곡입니다. 제목이 Jean de Duic que je t'aime. 이로써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샹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였어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의 그 유대계인인데요.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80살이었던 지난 2019년에도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 대표곡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이 모든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 OST에서 Jean de Duc Je t'aime.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샤를 아즈나브르의 샹송이었습니다. 238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웨버의 무도회의 권유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공생 시절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나올 때 촉촉이 내린 밤서리를 추억하며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네, 청하신 곡. 칼 마리아 폰 웨버. 그가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이죠. 원래 무도회의 권유, 디플랫장조 작품 번호 65. 피아노 독주곡을 액토르 베를리오즈가 관현악으로 또 편곡을 했죠. 오늘은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칼 마리아 폰 웨버의 무도회의 권이요. 디플랫 장조 작품 번호 65였습니다.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승우 씨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낭만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 다락방에는 아버지가 베트남에 파견 근로자로 다녀오시며 소중하게 챙겨오신 커다란 릴 테이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집에 재생할 기기가 없어 듣지는 못했지만 다락방 문을 열 때마다 풍기던 그 묘한 음악의 향기는 어린 저를 늘 설레게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LP 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로 집안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시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수많은 음악 중에서도 영화 천일의 앤 음악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으면 온 세상이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모든 것이 그리워집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이 곡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아주 오래전 영화죠. 1969년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였죠. End of the Thousand Days. 이 영화는 아카데미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지만 의상상 하나로 만족해야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출신의 영화음악가 조르지 들로리의 음악이 참 좋았죠. 오늘은 그 영화의 음악 Farewell My Love 이 곡을 영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방송에서 많이 듣던 그 버전입니다.

추억의 영화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음악이었죠. 1939년 빅터 플레밍 감독, 클라크 게이블, 비비안 리 주연의 영화였죠.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Gone with the Wind. 이 영화는 아카데미 10개 부문을 수상했던 뭐 대작이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를 오늘은 OST가 아닌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천일의 엔 가운데 Farewell My Love, 조르주 들루그의 음악을 영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여성 스캣 보컬이 들어간 익숙한 연주였죠. 이번 주 애청자를 위한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인데요. 5월 첫 주에 소개했던 LP 세트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CD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지요.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CD에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전설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입니다. 이 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축약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두 남성 첼리스트로 구성된 투 첼로스의 멤버죠. 스티에판 하우세르의 연주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이들이 음반에 적은 트랙 제목은 세컨드 피아노 콘체르토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어떤 생각에서나 울림을 남깁니다. 스페인의 뮤즈 루스 가사리 부르는 피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곡도 그렇습니다. 1935년 멕시코의 아구스틴 라라가 발표한 이 곡을 우리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에서 들었죠. 영화에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곡이 다시 주목받은 건 아닙니다. 이 곡을 만든 아구스틴 라라의 이야기도 절절하고 루스 가살의 목소리가 곡의 내면을 잘 살려냈기 때문이죠.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는 자신이 준 상처 때문에 멀어져간 연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의 회한이 담긴 곡이죠. 당신이 쓰라린 고통을 겪을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울고 싶을 때 나를 향해 울어주세요. 이 가사는 그 사람이 아프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당신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 멕시코의 아름답고 슬픈 볼레로는 영화 하이힐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했죠. 영화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하고 적절한 음악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피엔사 앤 미를 선택했고 루스 가살에게 이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루스 가살은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하죠. 피엔사 앤 미가 라틴 음악사에서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루스 가살은 1935년의 슬픔을 1990년대 스페인의 현대적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죠. 어쿠스틱 기타 위로 흐르는 루스 가살의 목소리는 새롭고 충분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독의 바닥을 먼저 겪었으니 당신이 그 지옥을 통과할 때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겠다는 작곡가의 심경을 깊이 전하고 있죠. 루스 가살이 부르는 피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 들어보시죠.

아구스틴 라라가 멕시코에서 쓴 오래된 편지를 1991년에 다시 부른 루스 가살의 목소리. 고통스러울 때나 울고 있을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노래였지만 가끔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노래로 들리기도 합니다. 루스 가살은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에서 태어났고 아스투리아스에서 노래와 피아노, 발레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켈트 문화의 색채가 짙은 두 지역은 물론이고 훗날 마드리드에서 플라멩코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더하며 저력 있는 가수가 됐죠. 이런 경험과 노력 덕분에 루스 가살은 고전적인 볼레로를 더욱 깊고 빛나는 노래로 부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하이힐은 평생 상처를 주고받았던 어머니와 딸의 애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의 1935년의 멕시코 노래를 찾아내 흐르게 만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선택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하이힐에 흐르던 인상적인 노래 루스 가살이 부른 피엔사 인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하이힐 OST에서 전해드리죠. 이번에는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메인 테마입니다. 이 영화 하이힐의 음악을 류이치 사카모토가 맡았습니다. 그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두 편의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06년 영화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귀향 OST에서 전해드렸어요. 이 영화에서 페넬로페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플라멩코 풍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 곡이 볼베르, 귀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 곡인데 이 곡을 플라멩코로 편곡해서 불렀죠. 사실 페넬로페 크루즈가 직접 부른 건 아니고요. 립싱크였는데 그 목소리가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볼베르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영화 하이힐 OST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인 테마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Before the Rain이라서 음악이 끝난 뒤에 빗소리가 흐르죠. 아, 리 오스카의 곡이었고요. 그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4583번 쓰시는 분 사연 주셨네요. 지난 4월에 한 달 동안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글 올렸을 때 힘내라고 응원 보내주셨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보았지만 업무도 관리자분들도 어려워서 제가 내린 선택은 결국 퇴사였어요. 퇴사에서 후련함보다는 하루 만에 제가 잘했는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불안함은 어떤 선택을 하셨든 따라왔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건지는 글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 않나 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네, 음악 전해드리죠. 길고 굽은 길일지라도 네, 힘을 좀 내보자는 의미로 전해드립니다. 비틀스의 The Long and Winding Road예요. 그들의 마지막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 곡 오늘은 스위스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티에리 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0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저녁 먹고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 바람이 솔솔 불고 해가 지기 전 지금 너무 완벽하게 행복해요 라고 하셨네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시간이네요. 네, 청하셨던 곡 레이베이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레이베이가 노래한 From the Start였고요. 그 전에는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스의 노래를 스위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디에리 랑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이 가까워지는 음악 두 곡을, 두 신청곡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1978번 쓰시는 분, 벌써 한여름 같네요.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쌀쌀리듬 곡이 있어요. 제니퍼 로페스, 마크 안소니의 노메아메스. 기회될 때 들려주세요. 발라드 버전도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쌀쌀가 어울리는 계절이 됐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5239번 쓰시는 분은 옥수동빵집 출첵합니다 라고 손들어 주셨네요. 요 며칠 진짜 한여름 날씨예요. 더워지니 영화 칵테일에 나오는 이 노래 코코모 신청해봅니다. 세음이 오늘도 친구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리죠. 먼저 노메아메스, 날 사랑하지 말아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 원래 깐소네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디와 프란체스카 알로타가 함께 노래한 혼성 듀오 곡이죠. 노나 마르미가 원곡인데요. 산네모 가요제 신인 부문 우승곡이었는데 이 곡을 스페인어로 노래합니다. 제니퍼 로페스와 마크 안소니 두 가지 버전 가운데 오늘은 트로피칼 리믹스 버전입니다.

두 곡의 신청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코코모였어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에 흘렀던 곡이죠. 아주 시원한 노래였는데 비치보이스의 노래를 오늘은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노메아메스,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원래 노나마르미라는 혼성 듀오 깐손의 곡을 제니퍼 로페즈와 마크 안소니, 뭐 미국의 라틴팝 최고의 스타들이죠. 그들의 듀오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발라드 버전이 아닌 트로피칼 리믹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모테트,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눌라인 문도 박스인체라, 리용번호 630 전해드리죠. 오늘 영화 샤인 OST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예술가나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으며 배우는 게 많지만 대개의 전기 문학엔 어쩔 수 없이 미화된 대목이 들어있기 마련이어서 쉽게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편견을 버리게 해준 작가가 바로 슈테판 츠바이크죠.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독일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로 꼽혔습니다. 그가 쓴 체스,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광기와 우연의 역사도 유명하지만 츠바이크의 문학이 인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전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었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로맹 롤랑, 에라스무스, 발자크, 그리고 마리 앙투아넷 베르사유의 장미에 이르기까지 츠바이크는 역사 속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해석한 작품들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편 만화로 인기가 높았던 베르사유의 장미는 츠바이크가 쓴 전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또 그가 쓴 발자크 평전은 최고의 전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숱한 전기를 쓴 통찰을 바탕으로 슈테판 츠바이크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교훈적이며 교과서적이고 팸플릿 같다.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한 편의 예술작품, 즉 운명 비극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절대 의식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을 뿐이다. 톨스토이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죄악들을 통렬히 비판했고 이를 전 러시아 민중 앞에서 소리 높여 힐책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침묵은 오히려 톨스토이가 한 모든 비난보다 더욱 신랄하고 강렬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전기에는 오스카 와일드와 비교한 대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 다 감옥을 경험한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강제 수용소에서 산산이 부서진 작가라면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했다. 츠바이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츠바이크의 전기 문학에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숭배하거나 과장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직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한 한 인물의 생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죠. 츠바이크는 프로이트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어쩌면 프로이트와 교류하며 받은 영향이 그때까지 존재했던 전기 문학과는 완연히 다른 작품들을 선보이게 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대해 어떤 답이나 방향을 얻고 싶을 때, 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얻고 싶을 땐 츠바이크가 쓴 예술가들의 전기를 펼쳐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전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전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실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 18세기 독일의 후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 바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죠. 드레스덴 궁정악단의 당대 최고 리트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실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의 치아콘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자면 샤콘드가 되는 곡이죠. 17세기에서 18세기에 그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기악곡 형식을 의미하죠. 원래 모음곡에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바이스의 치아콘. 오늘은 호세 미겔 모레노의 리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끝곡인데요. 코르시카의 형제 듀오죠. 이 무브리니. 코르시카 산악지대에 사는 야생 양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 무브리니가 노래하는 곡 구엘리 키우나누 아니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음악 6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지요. 들어보시죠.

코르시카의 형제 그룹 이무브리니의 고엘리 기우나누 아니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9월 8일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열린 자다르 챔보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로만 시모비치의 바이올린 연주, 이반 레프치츠의 지휘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피아졸라의 항구의 4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손꼽히는 크로아티아 챔보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961년에 창단된 크로아티아 챔보 오케스트라는 크로아티아 자다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크로아티아 현대음악과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습니다. 오늘 들으실 작년 9월 8일 음악회는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는 이반 레프시츠가 지휘봉을 잡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시모비치가 출연해서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곡을 선보입니다. 먼저 음악회 전반부에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4개 전곡이 연주되는데 이 비발디의 4개는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본래에는 비발디의 작품 번호 8번 중에서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곡입니다. 이 작품 번호 8번을 이루는 곡이 모두 12곡인데 그중에 첫 4곡이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협주곡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계절을 담은 곡이라는 점에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곡의 협주곡을 묶어서 이제 사계라고 부르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먼저 봄의 협주곡을 들어보면 화창한 그 봄날과 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또 새소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 2악장에서는 봄날에 느끼는 춘곤증 그리고 개 짖는 소리까지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름 협주곡은 무더위에 지친 음악으로 시작해서 여름날의 폭풍우를 나타내듯이 굉장히 격렬한 3악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수학의 계절 가을을 담은 협주곡에서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제가 들려오고 또 사냥 음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 협주곡은 추위에 떠는 듯한 소리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소리도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느린 2악장만큼은 그 난로가에서 불을 쬐는 따스한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발디의 사계는 사계절의 변화를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참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8의 1번부터 4번까지 사계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로만 시모비치의 바이올린 연주, 이반 레프시츠가 지휘하는 자다르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8에 1번부터 4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전곡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로만 시모비치 그리고 이반 레프시츠가 지휘하는 자다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9월 8일 크로아티아 자다르 성 크리소고누스 교회에서 열린 자다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로만 시모비치는 지금 현재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이면서 영국 왕립음악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몬테네그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비냐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뿐만 아니라 독주자 그리고 실내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자다르 공연에서 비발디의 사계에 이어서 공연 후반부에는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를 선보입니다. 누에보 탱고 그러니까 새로운 탱고 음악의 대가 피아졸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탱고 음악을 선보였는데 이제 들으실 그의 항구의 사계라는 작품은 비발디 사계에 대한 피아졸라의 그 경의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피아졸라의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바치는 곡이기도 합니다. 비발디의 사계와 마찬가지로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묘사하고 있지만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리드미컬한데요. 무엇보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 탱고 음악이기 때문에 탱고 리듬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먼저 항구의 여름으로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의 순서로 연주됩니다. 먼저 항구의 여름 초반부에는 여름의 무더위와 폭풍을 연상시키는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시작하지만 어느덧 여름날의 그 나른함을 담긴 선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의 가을은 화창한 가을의 분위기를 나타내듯이 좀 활기차게 시작하긴 하지만 곧바로 감성적인 선율로 이어지는데 가을에 어울리는 악기 첼로가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의 겨울은 차가운 계절이지만 전곡 중 가장 따스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좀 그리움을 담은 듯한 따스한 선율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항구의 봄은 봄의 생기를 나타내듯이 아주 활기차고 리드미컬하게 시작합니다. 특히 그 리드미컬한 봄의 주제는 탱고의 리듬과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그 톡톡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는 좀 우스워린 선율도 들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 여름, 가을, 겨울, 봄을 들으시겠습니다. 로만 시모비치의 바이올린 연주, 이반 레프시츠가 지휘하는 자다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순서로 들으셨습니다. 로만 시모비치의 바이올린, 이반 레프시치가 지휘하는 자다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탱고 리듬을 바탕으로 한 피아졸라의 항구의 사계, 참 활기찬 연주 돋보였는데요. 이번 크로아티아 공연에서 앙콜 곡도 연주됩니다. 앙콜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여름 가운데 프레스토 감상하셨습니다. 로만 시모비치의 바이올린 연주, 이반 레프시치가 지휘한 자다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작년 9월 8일 자다르 성 크리소고누스 교회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사계 작품 번호 37A 가운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소비에트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4개 가운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들으셨습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소비에트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지하철이 잠시 멈춰섰던 승강장을 떠납니다. 문이 닫히고 환하게 밝았던 공간을 벗어나자 창밖은 금세 어둠으로 바뀝니다. 터널 안을 한참 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환한 승강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출발. 짧은 밝음 뒤에 다시 이어지는 어둠. 나의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풍경은 반복되죠.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 정말 기뻤던 순간들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웃던 시간, 좋은 소식을 들었던 날, 누군가와 마음이 가까워졌던 순간. 그 시간들은 마치 승강장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금세 떠나가 버리곤 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너무도 평범한 날들, 때로는 막막했던 시간들이 터널처럼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뻤던 기억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어느 한 순간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신가요? 곧 도착할 다음 역을 향한 지나가는 어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최창열 씨 김규태 곡 밤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바리톤 김재선입니다.

임승환 씨 조성기 곡 어머니 소프라노 김민지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최창일 씨 김규태 곡 밤이 아름다운 집이었는데요. 바리톤 김재선의 노래였습니다. 김석송 씨 안기영 곡 그리운 강남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석송 씨 안기영 곡 그리운 강남,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김한서 씨 김순애 곡 물레, 소프라노 방현희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 곡 내 마음,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강원도에는 특이한 이름의 치과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서울이 싫어 내려온 치과고 다른 한 곳은 속초가 좋아서 서울에서 온 치과다. 한쪽은 싫었음을, 한쪽은 좋았음을 강조하지만 양쪽 다 어쨌든 지금 있는 곳이 좋다는 뜻이다. 좋은 건 그렇게 싫은 걸 떠나서 얻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찾아가서 얻을 수도 있다. 더 나은 곳,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선 어쨌든 움직이고 옮기고 이동해야 하는 거다.

물론 반대로 서울이 좋아서 있던 곳을 떠난 이들도 있겠죠. 어디에 계시든 지금의 장소가 여러분이 좋아서 정착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이곡 꽃밭에서 변주곡 아니냐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스카 피터슨의 Hymn to Freedom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The Riverside Singers가 함께했습니다.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금요일 밤 그리고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습니다. 김민선 씨께서 지금 막 일이 끝났습니다. 여러 일이 많아서 힘든 하루였네요. 토닥여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근하는 문화도 참 안타깝지만 저희 이제 뭐 선진국 반열에 든 것 같은데 주 4일째 좀 어려울까요? 일부 선진국은 뭐 목요일 낮까지 일하고 금요일부터 쭉 쉬는 그 일주일 중에 절반을 쉬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 어서 좀 주 4일째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또 힘듦의 인생 총량은 같아서 힘든 날이 계속되면 또 다음 날은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렇습니다. 음악으로 토닥여드리겠습니다. 5661번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 하루 동안의 예민한 감정의 날개를 스르르 접는 느낌이 마음 한복판에서 느껴지면 그제야 안도감에 다리를 뻗는 편안한 시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를 같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게 만드는 시간 당신의 밤과 음악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음악으로 대접하고 또 청취자 스스로 2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재고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당신의 밤과 음악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261번 오늘도 행복할 준비가 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마저 설레네요. 변함없이 애정을 듬뿍 담아 잘 애청할게요 하셨는데 저희 주신 만큼의 이자까지 넉넉히 돌려드리겠습니다. 김동림 씨, 며칠 전 울산 택시기사분의 사연 듣고 사연 드립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자격증 준비하느라 흰머리가 드림팝 듣고 넘어오는데 DJ님의 결이 상호님과 사뭇 다르게 매력있네요. 저도 합격 방송 기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소문 듣고 오셨군요. 제 형제의 방송을 듣고 오셨군요. 이상 브라더스 타임으로 다양한 음악을 고루 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형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거쳐간 PD가 같다는 것이죠. 저희 안종호 PD 드림팝에서 왔습니다. 처음 오셨다니 말씀드리자면 저희 뭐

외에 자격증 합격, 박사, 석사, 뭐 숱하게 배출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험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혹시 허언 아니냐, 못 믿겠다면 한번 청취자 게시판에 물어보십시오. 정말 다양한 청취자분들의 간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김동림 씨도 응원하겠습니다. 자격증을 딴 이후에 이런 즐거움을 상상하시면 아마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6947번 다른 프로그램에 사심 없이 빌 더글라스의 힘을 신청했거든요. 저긴 바순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 해준 곡이라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려주셔서 당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바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좋은 곡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채널일까요? 일러주시면 제가 불평불만을 좀 하겠습니다. PD에게. 아마 이 시그널 음악이기도 하고 듣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순 악기가 참 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악기인데 바순 소나타에서부터 협주곡까지 바순 악기로 연주된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미셸 르그랑의 영화음악 중에서 바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42년의 여름의 메인 테마곡 The Summer Knows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퍼킨스의 바순, 맨체스터 카메라타 오케스트라입니다.

빌 더글라스의 인터메추오, 빌 잭슨의 클라리넷, 안네 스케폴 퀼러의 플룻,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와 바순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도 바순이 함께한 음악, 미셸 르그랑의 The Summer Knows, 영화 42년의 여름 메인 테마곡, 로렌스 퍼킨스의 바순, 맨체스터 카메라타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는 5월 28일 무슨 날입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안내를 듣고 기억하고 계시군요.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진행한 지 바로 이 8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은 5주년, 10주년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저희는 특별히 8주년으로 기념했습니다. 특집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동안 여러분께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안 보이는 라디오를 고집해오던 그 전통을 깨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겠습니다. 또 밤에 어울리는 라이브 연주, 깜짝 게스트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 8주년 특집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7585번, 꺄! 보이는 라디오라니요. 28일 목요일까지 어찌 기다리죠? 흐흐흐 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세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전해주 씨가 의상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방송 8주년 1부 캐드연의 열풍으로 협디사자, 저승사자 2부 클래식한 협라쿨라, 드라큘라를 모티프로 의상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동서형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제작비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 이날 뭐를

입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저희 팀 회의 중입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아이디어 제보 받겠습니다. 홍윤희 씨, 대망의 그날 청취자들 드레스 코드 있음 미리 공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옷을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입어주셔야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잠옷입니다. 네, 잠옷 입으시면 됩니다. 그날도 누워서 듣는 눕방 청취를 권장드리겠습니다. 7692번. 아, 29일에 월차 써야 할까 봐요. 28일 방송 놓칠 수 없어. 이 뭐 대단한 방송이라고 월차까지, 이 귀한 월차까지 쓰셔야 될까요? 새벽에 일찍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월차 안 쓰시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74번. 당신의 방과 음악은 영원히 멋진 우리 상엽아나님 온통 밤의 지배자이십니다. 28일도 신나게 기다릴게요 하셨는데, 막 저 지배하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171번. 한 달에 한 번 여행 작가님과 정해진 날에 꼭 떠나는 감성여행. 지난주에는 해남의 포레스트 수목원의 목향 장미를 만나고 왔죠. 함초롬이 물기를 머금은 목향 장미의 향기와 신선한 공기에서 느낀 삶의 선율을 가슴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랑게의 꽃노래 신청해봅니다. 편안한 밤, 당신의 밤과 음악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여행 전문가인 여행 작가님과 여행을 간다. 뭔가 하루하루가 좀 기대되시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구스타프 랑게의 플라워송, 이경숙의 피아노입니다.

와이먼의 은파, Silvery Waves, 한스 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핸드폰 뒷번호 1171번께 보내는 음악, 구스타프 랑게의 플라워송, 이경숙의 피아노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2938번. 안녕하세요. 5월 28일 협디 당밤 8주년 방송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서 두 번째로 문자 보내봐요. 아, 첫 번째 문자 보내시고 또 안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 번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내실 수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하는 김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느 신청곡으로 남겨봅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소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립니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주의하는 스코티쉬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바반, 불윈, 인펑트, 데펑트,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네, 라벨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주의하는 스코티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주영민 씨, 주로 오전에 93.1을 늘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많이 좋아하는 청취자입니다. 한 달 전에 우연히 밤 11시에 당밤을 듣고 나서 이제는 밤 10시가 기다려지는 애청자가 됐습니다. 팝송이나 편곡 작품들, 재즈, 뉴에이지 음악, 영어 음악 등등 장르를 불문하고 밤에 듣기 좋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곡과 목소리와 또 편한 진행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은 널리 알리고 싶어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고 신청곡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듣지 마시고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10분 모아오시면 신청곡 한번 틀어드리고 저희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민 씨 잘 오셨습니다. 우연히 듣다가 오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KBS 클래식 FM에서 매우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는 프로그램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아, 역시 이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들으셔야죠. 기왕이면. 요즘에 파가니니 광시곡 18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주영민 씨도 신청해 주셨고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 당밤의 시그니처 선곡답게 그리고 이 주영민 씨가 여러 작품들을 이제 편곡해서 보내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밤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당밤의 방송 취지에 맞게 매우 색다른 편곡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피부의 모음 주제가 그리고 파가닌 주제에 의한 광치곡 18번째 변주 Somewhere Out There입니다. 존 베일리스의 편곡과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Somewhere Out There에서 파가니니 씨에 의한 광시곡 18변주로 이어지는 존 베일리스의 피아노 연주와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전기 작가 데니스 브라이언의 책 퀴리 가문 속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이나 사는 환경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펼쳐 읽어서 보시면 좋을 페이지입니다. 함께 하시죠.

마리 퀴리는 생애 두 번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로선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만이 아닙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와 두 딸과 사위 등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그것도 단 2세대 안에서 모두 6개의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전설에 가까운 일이죠. 전기 작가인 데니스 브라이언은 마리 퀴리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 대신 그들 모두에 관한 전기를 썼습니다. 그러니 책 제목도 퀴리 가문입니다. 책 두께도 백과사전처럼 두툼합니다. 책 속의 내용도 다들 너무나 뛰어나니 신화 속 인물담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수긍하게 됩니다. 그들의 뛰어남은 결국 저마다의 엄청난 치열함과 인내와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건 물론 마리큐리 부부의 치열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실험실에서의 치열함은 특히 더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퀴리 부부가 역청 우라늄광 실험을 위한 장소를 요구하자 가브리엘은 마지못해 거의 모욕에 가까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퀴리 부부를 학교의 안뜰 건너에 있는 한때 의학교가 시체를 복원하고 해부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황폐한 헛간으로 안내했다. 시체에게도 부적합할 정도로 황폐한 곳이었다. 천장에 뚫린 창으로 비가 새어들었고 더러운 바닥은 아스팔트 찌꺼기로 거의 완전히 덮여있었다. 약간 기울어진 주방용 탁자 몇 개와 칠판 그리고 녹슨 연통이 달린 주철난로가 그곳의 비품 전부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헛간은 여름엔 용광로처럼 뜨겁고 겨울엔 냉장고처럼 추웠다. 말도 안 되는 장소였지만 퀴리 부부는 받아들였죠. 그리고 후에 방문객들은 연약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제 키만큼 큰 쇠막대를 들고 커다란 솥에 담겨 끓는 용액을 몇 시간씩 정제 과정에 사용되는 유독성 황화수소를 그대로 마시면서 휘저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럼에도 마리큐리는 후에 그 헛간 실험실에서 보낸 시간들이 노벨상 이후의 영광스러운 날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일에 가장 열중했던 시절은 그 초라하고 낡은 헛간 안에 있었습니다.

화면 페이지 오늘은 데니스 브라이언은 책 퀴리 가문과 함께 했고요. 함께 들으신 음악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작품 66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피아노였습니다. 알베니스의 탱고 작품 165의 2 로젠버그 트리오입니다.

발레 음악 조르바 중에서 마담 호르텐스와 조르바의 춤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스테이트 오케스트라와 헝가리 방송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발레 음악 조르바 중에서 마담 호르텐스와 조르바의 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지휘하는 헝가리 국립 오케스트라와 방송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0842번께서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연주라도 상관없어요 하셨는데 하겐 사중주단 어떠십니까? 2악장 안단테 콘모토 듣겠습니다.

하겐 사중주단의 연주로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D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중에서 이 악장 들으셨습니다. 케빈 컨의 음악 Twilight's Embrace입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Try to Remember, 오늘 당신의 밤과 음악 끝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얀 찔레꽃은 키 작은 관목. 땅 가까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슴과 염소 같은 초식동물에게 연한 줄기와 잎을 쉽게 내어주게 되죠. 방어수단이 필요했던 찔레꽃은 날카로운 가시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몸은 가시로 지키고 대신 은은한 향기와 꿀, 붉은 열매로 곤충과 새들과는 가깝게 지내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 같은 작은 새들에게는 천적을 피할 수 있도록 찔레덤불 속 둥지 자리도 언제나 선뜻 내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하얀 입함나무꽃이 지기 시작하면 하얀 찔레꽃이 피기 시작하죠. 입함나무는 가시가 없고 찔레꽃은 있는 이유, 바로 키 때문인데요. 입함나무는 키가 커서 굳이 초식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두껍고 단단한 가지와 잎으로 몸을 지킵니다. 진화적으로 전혀 다른 전략을 선택한 입함나무와 찔레꽃. 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요즘. 남을 찌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구나. 찔레꽃 가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또 찔레꽃 가시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이중창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쉔 블루멘라인. 아름다운 작은 꽃. 작품 번호 43의 3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지어진 또 하나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빨간 꽃이 너무 예뻐서 꺾으려다가 곤충들과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꺾으면 내일 시들어 죽을 테니 그대로 두겠다고 꽃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 근데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나비와 벌, 무당벌레들이 꽃과 다정하게 입맞춤한다고. 라이니히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였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함께했고요. 크리스토프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금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아, 입함나무만 눈에 띄었었는데 찔레꽃도 한번 주의 깊게 찾아봐야겠네요. 찔레란 이름도 이 가시 때문에 생긴 명칭이라는데 그 은은한 향기의 여운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가시는 조심하면서 말이죠. 이영서님은 노래 가사가 생각나셨군요. 엄마 이에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장은주님 지금 프랑스 마르세유에 계세요? 우와, 거긴 날씨가 어떤가요? 어제는 이재선님이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슬슬 여름 휴가들 서둘러 가시는 분들 보이는 것 같아요. 6127 쓰시는 분께서 장미가 예뻐서 올립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쁜 꽃들 보면 절로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게 되죠. 빨갛고 노랗고 정말 하늘은 파랗고 아주 색감이 선명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예수님, 김혜림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빨간 꽃을 만나봤으니 이번엔 진짜 찔레꽃 만나볼까요? 19세기 체코 작곡가 안토닌 드볼작의 역시 이중창 곡입니다. 시페크, 찔레꽃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작품 번호 32의 13. 메조 소프라노 마셀리나 카사로바와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하모니, 프리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체코 작곡가들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 두볼작의 선배격이겠네요. 18, 19세기 체코 작곡가 얀 요제프 레슬러의 안디 앤트 페렌테 멀리 있는 연인에게 였습니다. 이 만날 수 없는 먼 거리의 연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괴테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나의 모든 노래가 그댈 부르고 있으니 오 사랑하는 이여 내게 돌아와줘.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와는 다른 가사의 작품입니다. 메조 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자나 마이클 마티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안토니 드볼작의 가곡 찔레꽃 작품 번호 32-13이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메셀리나 카사로바와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함께 불렀고요. 프레드리 하이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 이렇게 찔레꽃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428호 쓰시는 분 처음 오늘 저희 방송 들으셨대요. 출근길에 찔레나무에 오목눈이들이 모여서 제재되면서 부산스럽게 구는 걸 보면서 아 찔레나무는 오목눈이들의 아파트네 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저희 노나리랑 통하셨네요.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수님께서 풍류마을에서 장사에게 찔레꽃 나오면 마무리가 멋지겠어요. 아 진짜요. 그럼 진짜 금상첨할 텐데. 그리고 이창규님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적어주셨어요. 찔레꽃은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향이 있어서 아름답게 느껴지죠. 어릴 적 시골 살 때 찔레 줄기 꺾어 먹던 기억이 나신다고. 상큼한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보이시겠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의 세뚜 마미,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면 감상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날 사랑하여 날 위해 한숨 짓는다면 난 당신의 괴로움으로 마음 아파하고 당신의 사랑의 기쁨을 느낄 겁니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음성입니다.

곡은 18, 19세기 작곡가죠. 조바니 바지엘로의 Nel Corbiu Non Mi Sento, 더 이상 느낄 수 없네. 일명 허무한 마음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곡이었습니다. 내 마음엔 더 이상 빛나는 청춘이 느껴지지 않네. 내 괴로움의 근원, 사랑이여 그대 탓인가. 사랑이란 날 절망시키는 그 무엇. 사랑의 열병으로 인해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탈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벌루이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이 조바니 바이지엘로의 작품으로도 한때 잘못 알려진 곡이기도 했습니다.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의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면,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이 불렀습니다.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I will find you. 사람만 있어줘.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을 찾아내리. 이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사랑하는 코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 장면에 흐르던 노래죠. 아일랜드의 포크 그룹 클라나드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조아키노 로시니의 벨칸토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알마 비바 백작의 까바티나죠. 에고 리덴테 인치엘로 장밋빛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이 백작이 사랑하는 로지나의 발코니 아래서 부르는 세레나데입니다. 테너 라몬 바르가스, 마르셀로 비오티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조아킨 루스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지나와 알마비바 백작의 사랑의 이중창이었어요. 꼰트로 운꼬르게 아첸데 아모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터. 음악 선생으로 변장한 이 백작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고 한눈에 알아본 그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와 테너 로렌스 브라운리의 하모니, 미겔 고메스 마르티네스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알마비바 백작의 세레나데였죠. 장밋빛 새벽,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아직도 잠을 자나요? 그댈 사모하는 벅찬 이 가슴에 빨리 달려와 내 품에 안겨줘요. 백작이 가난한 학생 린더로로 신분을 숨기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 로지나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고요. 낙심한 그 앞에 짠! 이발사 피가로가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테너 라몬 바르가스가 불렀고요. 마르첼로 비오띠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테오 맥케벤의 By the Over as Immersion, 당신 주위는 언제나 아름다웠지 들어보시죠.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부릅니다.

독일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디 포렐레, 송어, 도이치 번호 550이었어요. 독일 4인조 보컬 앙상블 헤렌 콰르텟 보컬 자이트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20세기 독일의 재즈곡이었습니다. 테오 마케벤의 당신 주위는 언제나 아름다웠지. 함께 보낸 아름다웠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어요.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샤를 구노의 오페라 미레이유입니다.

군호가 1864년 3월 19일 파리에서 초연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미레유. 원작은 프로방스 출신 시인 프레데리크 미스트랄이 프로방스어로 쓴 장편 서사시 미레유입니다. 미스트랄은 프로방스 지방에서 유복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직업을 따로 갖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4살 무렵 뜻이 맞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방스어와 프로방스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모임을 창설했고요. 나중에 그 범위를 남부 프랑스 전역으로 넓혀갔죠. 프랑스 남부 지방을 가리켜 오크어의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옛 프랑스어에서 그렇다를 북부에서는 오일, 남부에서는 오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부의 언어를 오크어라 불렀습니다. 오크어는 중세 음유시인 트루바드루의 언어로 남부 프랑스의 문화어였습니다. 프로방스 출신으로 오크어 문학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미스트랄이 자신이 태어난 프로방스와 농촌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 또 풍습과 언어, 민요와 전설을 빼곡히 담아 지은 첫 번째 장편 서사시가 바로 미레유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프로방스 문학의 부흥과 오크어 지방의 자연과 민중 정신을 탁월하게 구현한 공로로 미스트랄이 190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수상 근거의 중심으로 꼽히는 작품이 미레유입니다. 미레유, 부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프로방스 방언으로 노래한 목가적 서사시지만 초연 당시 일부 오페라 평론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논쟁거리를 던진 작품이기도 하죠. 오페라 미레유, 프로방스 시골 농부의 딸 미레유와 가난한 바구니 장수 빈센트의 사랑을 중심에 두고 농촌 노동, 뽕나무밭, 투우터, 양치기, 사막과 성지 순례 같은 시골 민중의 생활과 지방 문화를 정면으로 올려놓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부 비평가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군호가 미레유로 오페라를 만들었을 때의 반응을 두고 훗날 음악학자 스티븐 휴브너는 이렇게 해석했죠. 당시 시골을 배경으로 계급 차이를 표현하는 건 흔치 않았으며 평론가들 가운데는 그저 시골 소녀가 길을 떠나며와 같은 영웅적인 아리아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이들도 있었다. 바로 그 오페라 미레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아리아, 일막에서 미레유가 부르는 왈츠풍의 하늘은 눈부시게 빛나고 오 가볍게 나는 제비야, 르시엘 헤온 오 레제흐 이홍달리입니다.

오, 가볍게 나는 제비야, 충실한 전령아. 내 친구에게 즐겁게 날아가서 내 달콤한 고통을 전해다오. 내 이야기를 해다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빈센트는 내 맹세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미레유에게 인생이 1막까지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페라는 5막까지 있고 미레유는 5막에서 빈센트 품에 안겨 숨을 거둡니다. 결말을 알고 들으면 슬프게 들리는 노래죠. 미레유의 하늘은 눈부시게 빛나고 오 가볍게 나는 제비야.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 듣고 에니케 마졸라가 지휘하는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샤를 구노의 노래입니다. 앙부아 드 플레흐, 꽃의 전송입니다. 바리톤 조자의 반담, 장 필립 콜라르의 피아노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우리나라의 남양 성모 성지를 건축했고 유럽의 여러 미술관과 성당, 문화 공간을 설계한 현대 건축의 거장입니다. 마리오 보타는 건축이란 인간을 추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의 작품만큼이나 그가 정의한 건축의 의미도 감동적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인간을 추억하는 마음이 스며 있다고 생각하면 눈길 닿는 곳마다 흐뭇하고 애틋한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건축이 인간을 추억하는 것이듯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인간을 추억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속에서 각자 마음에 든 사람을 추억하고 문학과 건축 속에서 더 깊고 애틋한 추억을 불러내는 요즘 우리 곁에 건축과 음악과 문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세상 더 고맙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영화음악이었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였죠. 이 OST에서 미스터 무스타파 전해드렸어요. 프랑스의 영화음악가죠.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웨일스 출신의 뮤지션이죠. 칼 젠킨스의 곡이었는데요. 발라디오라는 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도 영화음악인데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역시 웨스 앤더슨 감독 틸다 스윈튼 주연의 2021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OST에서 오늘은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삽입곡을 전해드리죠. 샤를 아즈나부르가 곡을 쓰고 노래한 곡인데요. 1950년대 말에 발표된 오래전 곡입니다. 제목이 Jean de Duque Je t'aime. 이로써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샹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였어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의 그 유대계인인데요.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80살이었던 지난 2019년에도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 대표곡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이 모든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 OST에서 Jean de Duc que je t'aime.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마리아 폰 웨버. 그가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이죠. 원래 무도의 관요, 디플랫장조 작품 번호 65. 피아노 독주곡을 액토르 베를리오즈가 관현악으로 또 편곡을 했죠. 오늘은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이요. 디플랫 장조 작품 번호 65였습니다.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승우 씨께서 정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낭만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집 다락방에는 아버지가 베트남에 파견 근로자로 다녀오시며 소중하게 챙겨오신 커다란 릴 테이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집에 재생할 기기가 없어 듣지는 못했지만 다락방 문을 열 때마다 풍기던 그 묘한 음악

음악의 향기는 어린 저를 늘 설레게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LP 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로 집안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시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수많은 음악 중에서도 영화 천일의 앤 음악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으면 온 세상이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모든 것이 그리워집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 사랑이 닿을 수 있도록 이 곡을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아주 오래전 영화죠. 1969년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였죠. Anne of the Thousand Days. 이 영화는 아카데미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지만 의상상 하나로 만족해야 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출신의 영화음악가 조르지 들료리의 음악이 참 좋았죠. 오늘은 그 영화의 음악 Farewell My Love, 이 곡을 영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방송에서 많이 듣던 그 버전입니다.

추억의 영화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음악이었죠. 1939년 빅터 플레밍 감독, 클라크 게이블, 비비안 리 주연의 영화였죠.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Gone with the Wind. 이 영화는 아카데미 10개 부문을 수상했던 뭐 대작이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를 오늘은 OST가 아닌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천일의 앤 가운데 Farewell My Love, 조르주 둘루리의 음악을 영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여성 스캣 보컬이 들어간 익숙한 연주였죠. 이번 주 애청자를 위한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인데요. 5월 첫 주에 소개했던 LP 세트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CD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지요.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CD에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전설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입니다. 이 곡을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축약 편곡으로 전해드리죠. 두 남성 첼리스트로 구성된 투 첼로스의 멤버죠. 스티에판 하우세르의 연주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이들이 음반에 적은 트랙 제목은 세컨드 피아노 콘체르토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어떤 생각에서나 울림을 남깁니다. 스페인의 뮤즈 루스 가살이 부르는 피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곡도 그렇습니다. 1935년 멕시코의 아구스틴 라라가 발표한 이 곡을 우리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에서 들었죠. 영화에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곡이 다시 주목받은 건 아닙니다. 이 곡을 만든 아구스틴 라라의 이야기도 절절하고 루스 가살의 목소리가 곡의 내면을 잘 살려냈기 때문이죠.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는 자신이 준 상처 때문에 멀어져간 연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오만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의 회한이 담긴 곡이죠. 당신이 쓰라린 고통을 겪을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울고 싶을 때 나를 향해 울어주세요. 이 가사는 그 사람이 아프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당신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 멕시코의 아름답고 슬픈 볼레로는 영화 하이힐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했죠. 영화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하고 적절한 음악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피엔사 앤 미를 선택했고 루스 가살에게 이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루스 가살은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하죠. 피엔사 앤 미가 라틴 음악사에서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루스 가살은 1935년의 슬픔을 1990년대 스페인의 현대적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탄생시켰죠. 어쿠스틱 기타 위로 흐르는 루스 가살의 목소리는 새롭고 충분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독의 바닥을 먼저 겪었으니 당신이 그 지옥을 통과할 때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겠다는 작곡가의 심경을 깊이 전하고 있죠. 루스 가살이 부르는 피엔사 앤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 들어보시죠.

아구스틴 라라가 멕시코에서 쓴 오래된 편지를 1991년에 다시 부른 루스 가살의 목소리. 고통스러울 때나 울고 있을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노래였지만 가끔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노래로 들리기도 합니다. 루스 가살은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에서 태어났고 아스투리아스에서 노래와 피아노, 발레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켈트 문화의 색채가 짙은 두 지역은 물론이고 훗날 마드리드에서 플라멩코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더하며 저력 있는 가수가 됐죠. 이런 경험과 노력 덕분에 루스 가살은 고전적인 볼레로를 더욱 깊고 빛나는 노래로 부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하이힐은 평생 상처를 주고받았던 어머니와 딸의 애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의 1935년의 멕시코 노래를 찾아내 흐르게 만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선택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하이힐에 흐르던 인상적인 노래 루스 가살이 부른 피엔사 인 미, 나를 생각해 주세요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하이힐 OST에서 전해드리죠. 이번에는 오리지널 스코어인데요. 메인 테마입니다. 이 영화 하이힐의 음악을 류이치 사카모토가 맡았습니다. 그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두 편의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006년 영화 페넬로페 크루즈 주연의 귀향 OST에서 전해드렸어요. 이 영화에서 페넬로페 크루즈가 영화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플라멩코 풍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 곡이 볼베르, 귀향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원래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 곡인데 이 곡을 플라멩코로 편곡해서 불렀죠. 사실 페넬로페 크루즈가 직접 부른 건 아니고요. 립싱크였는데 그 목소리가 스페인의 플라멩코 가수 에스트레야 모렌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볼베르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영화 하이힐 OST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인 테마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Before the Rain이라서 음악이 끝난 뒤에 빗소리가 흐르죠. 아, 리 오스카의 곡이었고요. 그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4583번 쓰시는 분 사연 주셨네요. 지난 4월에 한 달 동안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글 올렸을 때 힘내라고 응원 보내주셨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보았지만 업무도 관리자분들도 어려워서 제가 내린 선택은 결국 퇴사였어요. 퇴사에서 후련함보다는 하루 만에 제가 잘했는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불안함은 어떤 선택을 하셨든 따라왔을 것 같고요. 어차피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건지는 글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 않나 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으로 네, 음악 전해드리죠. 길고 굽은 길일지라도 네, 힘을 좀 내보자는 의미로 전해드립니다. 비틀스의 The Long and Winding Road예요. 그들의 마지막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죠. 이 곡 오늘은 스위스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티에리 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0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어요. 저녁 먹고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 바람이 솔솔 불고 해가 지기 전 지금 너무 완벽하게 행복해요 라고 하셨네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시간이네요. 네, 청하셨던 곡 레이베이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레이베이가 노래한 From the Start였고요. 그 전에는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스의 노래를 스위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디에리 랑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이 가까워지는 음악 두 곡을, 두 신청곡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1978번 쓰시는 분, 벌써 한여름 같네요.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쌀쌀 리듬곡이 있어요.

제니퍼 로페스, 마크 안소니의 노메아메스. 아, 기회 될 때 들려주세요. 발라드 버전도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살사가 어울리는 계절이 됐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5239번 쓰시는 분은 옥수동빵집 출첵합니다 라고 손들어 주셨네요. 요 며칠 진짜 한여름 날씨예요. 더워지니 영화 칵테일에 나오는 이 노래 코코모 신청해 봅니다. 세음이 오늘도 친구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리죠. 먼저 노메아메스, 날 사랑하지 말아요 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 원래 깐소네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디와 프란체스카 알로타가 함께 노래한 혼성 듀오 곡이죠. 노나 마르미가 원곡인데요. 산레모 가요제 신인 부문 우승곡이었는데 이 곡을 스페인어로 노래합니다. 제니퍼 로페스와 마크 안소니 두 가지 버전 가운데 오늘은 트로피칼 리믹스 버전입니다.

두 곡의 신청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코코모였어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에 흘렀던 곡이죠. 아주 시원한 노래였는데 비치보이스의 노래를 오늘은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노메아메스,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원래 노나마르미라는 혼성 듀오 깐손의 곡을 제니퍼 로페즈와 마크 안소니, 뭐 미국의 라틴팝 최고의 스타들이죠. 그들의 듀오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발라드 버전이 아닌 트로피칼 리믹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모테트,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눌라 인 문도 팍스 인 체라, 리용번호 630 전해드리죠. 오늘 영화 샤인 OST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예술가나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으며 배우는 게 많지만 대개의 전기 문학엔 어쩔 수 없이 미화된 대목이 들어있기 마련이어서 쉽게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편견을 버리게 해준 작가가 바로 슈테판 츠바이크죠.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독일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로 꼽혔습니다. 그가 쓴 체스,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 광기와 우연의 역사도 유명하지만 츠바이크의 문학이 인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전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었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로맹 롤랑, 에라스무스, 발작, 그리고 마리 앙투아넷 베르사유의 장미에 이르기까지 츠바이크는 역사 속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재해석한 작품들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편 만화로 인기가 높았던 베르사유의 장미는 츠바이크가 쓴 전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또 그가 쓴 발자크 평전은 최고의 전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숱한 전기를 쓴 통찰을 바탕으로 슈테판 츠바이크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교훈적이며 교과서적이고 팸플릿 같다.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한편의 예술작품, 즉 운명 비극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절대 의식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을 뿐이다. 톨스토이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죄악들을 통렬히 비판했고 이를 전 러시아 민중 앞에서 소리 높여 힐책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침묵은 오히려 톨스토이가 한 모든 비난보다 더욱 신랄하고 강렬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전기에는 오스카 와일드와 비교한 대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 다 감옥을 경험한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강제수용소에서 산산이 부서진 작가라면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했다. 츠바이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츠바이크의 전기 문학에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숭배하거나 과장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직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한 한 인물의 생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의 흐름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죠. 츠바이크는 프로이트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어쩌면 프로이트와 교류하며 받은 영향이 그때까지 존재했던 전기 문학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들을 선보이게 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대해 어떤 답이나 방향을 얻고 싶을 때, 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얻고 싶을 땐 츠바이크가 쓴 예술가들의 전기를 펼쳐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전기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전기문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실비우스 레오폴트 파이스. 18세기 독일의 후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 바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죠. 드레스덴 궁정악단의 당대 최고 리트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습니다.

듯한 실비우스 레오폴드 바이스의 치아콘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자면 샤콘드가 되는 곡이죠. 17세기에서 18세기에 그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기악곡 형식을 의미하죠. 원래 모음곡에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바이스의 치아콘. 오늘은 호세 미겔 모레노의 리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끝곡인데요. 코르시카의 형제 듀오죠. 이 무브리니. 코르시카 산악지대에 사는 야생양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이 무브리니가 노래하는 곡 구엘리 키우나누 아니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음악 6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지요. 들어보시죠.

코르시카의 형제 그룹 이무브리니의 고엘리키우 나누 아니무, 세상에서 혼자인 사람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흐의 아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교회음악입니다. 미제렐의 B플랫 장조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의 주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반 오늘 첫 곡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곡 가운데 한 곡입니다. 이 로자문데와 죽음과 소녀 그리고 25번 제외하면 따로 연주되는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는 상당히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으면 느낄 수 있듯이 슈베르트 특유의 노래 그리고 선율미가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작품인데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7 알린데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E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7 알린데 4중주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미켈란젤리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미켈란젤리 하면 뭐 완벽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스튜디오 레코딩을 극도로 싫어해서 실황 레코딩만 남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편집을 했겠습니다만은 미스터치가 하나 없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피아노를 갖고 다녔던 최초의 인물이 미켈란젤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모로 완벽한 그런 연주자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다니엘 바렌보임이 주연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모자라서 공군 파일럿까지 했던 미켈란젤로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로의 피아노, 다니엘 바렌보임이 주의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미제레레 B플랫 장조 준비했습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하, 독일의 작곡가 대바흐의 막내 아들이죠. 활약한 지명에 따라서 밀라노의 바흐 또는 런던의 바흐라고도 불립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15살이어서 이 둘째 형 엠마누엘 밑에서 작곡과 클라비어 주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하세, 그라운 등의 오페라에서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밀라노의 리타 백작을 섬기면서 음악 활동을 했고요. 백작의 후원으로 볼로냐의 마르티니에게 또 공부를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죠. 1760년 밀라노 대성당에 오르간 주자로 취임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데요. 그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 이 오페라에 대한 관심 끊지를 못했습니다.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작곡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오페라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망한 활동 속에서도 말년은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공에서 많은 빚을 남겼는데요. 이 모차르트는 그의 죽음을 음악계의 손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 런던 시민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는 다재다능한 작곡가였죠. 특히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선율의 아름다움은 이탈리아 오페라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청중이 요구하는 어떤 오락성에 상당히 순응하는 편이었습니다. 이 실용적인

창의적 태도를 취했죠. 작품의 대비성을 도입해서 그걸 통합하는 형식 감각이 뛰어나고요. 고전 양식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습니다. 이 오늘 감상하실 미제렐의 레퀴엠과 커플링돼 있는데요. 이 요한 크리스찬 바흐는 오페라만큼이나 또 교회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의 작품 그대로 반영된 교회 음악입니다. 미제렐의 훌륭한 작품인데요. 연주 시간 약 30분 남짓한 그런 곡입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미제렐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비플랫 장조, 소프라노 레네케 루이틴, 알토 루트 잔트호프, 테너 콜린 발처, 베이스 토마스의 바우어, 그리고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이 주요하는 리에스 실내 합창단, 그리고 아카데미 퓨어 알테 무직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미제레레 비플레 장쇼,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이 주연한 리아스 실내합창단, 아카데미피아 알테무직 베를린,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집중감상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조, 프랑코 굴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오케스트라 델 안젤리쿰의 1962년 레코딩입니다.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부장쇼, 프랑코 굴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넬 안젤리쿰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은 주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행동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데? 하고 말입니다. 거울 반응이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동작이나 말투를 따라하면 마음이 있는 표시라고 합니다. 또 시선을 피하거나 팔짱을 끼고 말하는 건 불편할 때 나오는 행동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쩌면 말보다 먼저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인 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첫 곡, 김성준이 작곡한 그때밖에 없었던 시간, 신아비의 연주입니다.

워킹 슬로우 손다혜가 작곡한 곡 배문경의 소화쟁 김예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은 곡은 그때밖에 없었던 시간 영화 음악감독, 기타리스트, 드러머, 대금, 피리, 국악, 타악 뮤지션들로 구성된 월드뮤직팀 신하비의 연주였습니다. 눈빛과 표정 그리고 작은 몸짓까지 모두 하나의 언어가 되죠. 오늘 이 시간 서로의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잠 깨우는 바람이 불자 창에 맺힌 농추로다. 마음 알고 말없이 대하는 지조 높은 벗들이여. 담장 아래 벽옥색 대나무 문노라 몇 떨기인고. 조선시대 심희의 시 진위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 였습니다. 진위는 고을 이름, 현판이란 장소

땅에 비가 내리니까 은은한 향기, 암향이 느껴지고 잠을 깨우는 바람은 창에서 만나는 진초록빛 농취라고 했어요. 농취는 사철 푸른 대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녹음이 우거진 시절인데요. 시민은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지만 이렇게 좋은 때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친구들 집엔 대나무가 몇 떨기냐 있냐고 묻는 말로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한 거죠. 검은고 회상 세령산, 송다솔의 검은고, 손한별의 대금연주입니다.

0: 옛길 따라 느릿하게 이어 검은고 회상 세령산, 송다솔의 검은고, 손한별의 대금연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춘향가 준비했는데요. 춘향가 중에서 적성가, 이 대목을 은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죠.
1: 광활로 당도하여 나귀나려 불태키고 도래님이 누각에 높이 올라가 사면 경치를 둘러볼 적

좋다 좋다. 과연 허나무 진로를 하겠다. 때는 천중지 가절이오. 또한 이런 좋은 승지에 술이 없었으겠느냐. 술상 가져오너라. 술상을 들여놓고 이삼배 자시더니 도련님이 주흥이 도도하야 그란 소지에 읊었으되 영락없이 춘향 상공을 끌어를 벗겼다.

그러지 얼푼 후에 다시 일어나 배에 올죠. 그 전날 밤 춘향 또한 도련님을 만날 꿈을 얻었는데 책상에 촛불을 도둑 켜고 열려 전화를 와가다 화려히 잠옷건을 서한월 의지오고 잠깐 주더니 김왕사 몽가는 춘향모

0: 어? 춘향을 부르더니만은 무슨 쪽지를 내어주며 네가 읽을 뜻을 알겠느냐. 춘향이 황광하여 봉선이 받아뛰어 인간이 5월 5일은 전상지 7월 7살이라 하였거늘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홀한 일몽이라.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적성가를 은희진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깨끼풍류, 이승희의 해금 저해금 구음, 손정진의 장구입니다.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지은 시죠. 장진주사를 노래한 성악곡 장진주를 전해드립니다. 청구영원을 비롯한 여러 노래집에 전하고 전문가객이 가곡처럼 기악 반주를 곁들여 부른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19세기 중반부터는 여창가곡으로 인식됐는데요. 개면 평개면으로 노래합니다. 가곡은 보통 우조와 개면조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루는데 장진주는 하나의 노래 안에 조 바꿈이 있는 거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잔 먹사이다, 또 한 잔 먹사이다. 꽃 꺾어 줄을 놓고 무진 무진 먹사이다. 줄은 술을 세는 일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꽃을 꺾어서 몇 잔째인지 표시하는 겁니다. 가곡 사설은 5장으로 구성되고 개면, 평개면, 장진주는 한 잔 먹사이다가 초장, 또 한 잔 먹사이다가 2장, 꽃으로 줄을 놓는단 말이 3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장은 사설이 가장 긴데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몸 죽은 후에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풀이어 내어가나 유소보장에 백복 심아 울어예나. 주풀이어 메여가나는 졸라맸단 말, 유소보장은 오색 구슬이 달린 비단장막, 백복심아는 100일 동안 입는 상복, 울어예나는 울면서 따른단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파라말제, 뉘우친들 미치랴. 잔나비는 원숭이, 바람은 휘파람입니다. 무덤 위에 원숭이가 놀러와도 죽은 뒤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그럼 여창가곡 개면 평개면 장진주를 조순자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여창가구 개면 평개면 장진주 조순자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생강의 소금 연주로 정영 보내드립니다.

정영, 이생강의 소금연주였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할 때 말하는 내용은 7%쯤이고 나머지는 목소리나 동작이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때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 곡은 오드리의 연주로 Fingersnap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텔레만의 두꺼비라는 부제가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A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A4 전악장으로 시작합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미뉴에까지 바이올린 독주에는 라이너 쿠스마울, 함께하는 단체는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텔레만의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A장 쪽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A4 두꺼비 전악장이었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쿠스마울과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17세기 이탈리아의 기타 명인 조바니 파울로 포스카리니의 곡 준비했습니다. 포스카리니는 타악기를 연주하는 소녀, 그리고 비올렌의 연주자와 함께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연주여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여정을 상상하게 하는 곡 폴리아 준비했습니다. 포스카리니 익스피리언스가 연주합니다.

17세기 유럽 어느 마을에 떠들썩한 장터를 연상케 하는 조바니 파울로 포스카리니의 폴리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포스카리니 익스피리언스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곡,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바니 베네데토 플라트의 오보 협주곡 G단조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이고요. 오보 독주의 루카 아반치, 함께하는 단체는 안드레아 몰리노가 제휘하는 아르키티 토리노입니다.

루카 아반치의 오보 연주로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반니 베네데토 플라티의 오보 협주곡 G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안드레아 몰리노가 제외하는 아르키디 토리노였습니다.

5월 23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2번은 17세기 영국의 작곡가 리처드 니콜슨의 성악곡 준비했습니다. Sweet Days, 달콤하여라 사람들이 말하기를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입맞춤을 예찬하는 한편 쓸쓸한 마음도 담고 있는 사랑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아마릴리스 딜팅의 노래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17세기 영국 작곡가 리처드 니콜슨의 Sweet Days의 달콤하여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노래에는 소프라노 아마릴리스 딜팅,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4번 F장조, 퀘일 번호 376번 들으시죠. 알레그로 안단테 론도의 전악장이고요. 리카르도 미나즈의 바이올린 연주, 막심 에멜리아니체프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4번 F장조 쾌일번호 376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리카르도 미나지, 포르토피아노 연주에는 막심 에멜리아니초프였습니다. 오늘 새클 마지막 곡 바흐의 곡인데요. 관현악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66 중에서 불의 일과이 띄워드립니다.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세르 데 나시온과 라 카펠라 레알 데 카탈루나가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66 중에서 불의 일과의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세르 데 나시온과 라 카펠라 레알 데 카탈루냐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놓칠까봐 힘껏 달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진에 따르면요. 하루에 4분간 격렬하게 움직일 때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1%, 심부전 발생 위험은 67%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짧게 운동하는 방식을 운동 스낵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번 주말 운동도 간식처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목관악기와 달리 금관악기는 주기적으로 물 세척을 합니다. 트럼펫처럼 작은 악기는 물론이고 몸집이 커다란 유포니움 같은 악기도 목욕이 필수입니다.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은 뒤 금관악기의 밸브와 관을 모두 분리시켜 놓고 때를 불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용 세제와 솔로 깨끗이 곳곳을 닦아주면 안에 낀 이물질도 제거되고 내부 저항이 줄어들어서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뽀얗게 빛나는 겉모습은 덤이겠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필요한 곳에 기름칠까지 해주면 악기 목욕 완료. 깨끗하게 세수한 기분이 연주에서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레미아 클라크, 덴마크 왕자의 행진이었습니다. 로버트 페리먼의 트럼펫과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한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금관악기 목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관악기 세수한 기분이 연주에서도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연주. 오늘 덴마크 왕자 행진곡 들었습니다. 세수하셨어요?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중에서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라시다렌 라마노 듣겠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과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툴리 음성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중에서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앞서 들었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과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툴리의 음성, 정명훈이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역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대 여인들이요. 보이케 사페테케 꾸사야무르 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스트레이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에도데 바르트가 지휘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2번 C단조 바흐 작품으로 526 1악장 비바체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전곡 다 듣겠습니다. 콜의 노르스트가 오르간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2번 C단조 바흐 작품으로 526 전곡이었습니다. 1악장 비바체,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코레 노르스토가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네포무크 훈메레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당대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인물 훈멜. 오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들으면서 고전에서 낭만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전체 3악장 모두 다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멘델스존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으로 49번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안단테 콘 모토 트랑크를로 시드쿠에츠키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피아노 3중주 1번 D단조 작품으로 49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랑큘로 스토코베츠키 트리오 연주였습니다. 6450 쓰는 분입니다. 매일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매일 10km를 타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가 있습니다. 클래식은 어느덧 저와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됐어요.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서 운동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라고 6450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동하면서 잘 들어주셔서. 10km 자전거를 탄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같이 6450 쓰는 분과 함께 10km 자전거를 탄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아, 운동 마치고 난 뒤에 그 달콤한 노고남 너무 좋죠. 6450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망각의 나무에게 보내는 노래 작품번호 3-2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베니타 발렌테 음성과 샤론 이스빈 기타 연주입니다.

로드리고의 아랑회수 협주곡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밀로슈 카라달리치의 기타와 야링 네제세깅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앞서선 알베르토 히라스테라의 망각의 나무에게 보내는 노래 깐시온 알 아르볼 델 올비도, 작품으로 3의 2였습니다. 소프라노 베니타 발렌테 음성과 샤론 이스빈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중에서 1악장 격정적인 감정을 담아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중에서 1악장 격정적인 감정을 담아 미트로이덴 샤프토리움 아우스트룩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레리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학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요한 네푸무크 훈멜은 당대 최고의 신동이었습니다. 4살에 악보를 읽기 시작했고 5살엔 바이올린을, 6살엔 피아노를 연주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음악가였던 아버지는 어린 훈멜과 유럽 연주여행을 떠났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정세가 불안해지자 여행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훈멜은 굴하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으며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훈멜의 곁엔 늘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모차르트의 집에서 지내며 음악의 기초를 익혔고, 클레멘티에겐 건반 연주를, 하이든과 살리에리에겐 작곡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스승 하이든의 추천으로 그가 평생 일했던 에스테르하지 궁정의 악장 자리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작곡가로서 훈멜은 8살 선배인 베토벤과 경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후배 작곡가인 쇼팽과 멘델스존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훈멜의 이름을 빛나게 한 것은 그의 연주 실력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와 즉흥 연주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혔습니다. 이런 거장 연주자로서 훈멜의 화려한 면모와 작곡가로서 고전적이고 투명한 양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오늘 감상할 피아노 협주곡 2번 A단조입니다. 훈멜이 38살이던 1816년에 완성했는데, 오케스트라의 긴 서주에 이어서 피아노가 우아하고 당찬 매력을 내뿜는 첫 악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둘째 악장, 그리고 기교와 속도로 무장한 마지막 악장까지 세 악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곡이 세상에 나왔을 때 베토벤은 이미 교향곡 8번까지 완성했고, 루시니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로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주옥같은 가곡을 쏟아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훈멜은 빈 고전주의의 명료한 형식 위에 낭만주의의 향기를 더한 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슈만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극찬했던 이 곡은 훗날 쇼팽과 리스트, 멘델스존의 음악적 토대가 됐습니다. 한동안 잊혔던 거장 훈멜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곡, 훈멜의 피아노 협주곡 2번 A단조 새 악장,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듣습니다.

요한 내 부모꾼 훈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A단조 작품번호 85번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룬도, 알레그로 모데라토까지 전악장 다 들었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와 브라이든 톰슨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토요일엔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훈멜의 대표곡 피아노 협주곡 2번 들었습니다. 베를리우스 가곡집 여름밤 작품으로 7번 중에서 장미의 정령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음성입니다. 로이 랑그레가 지휘하는 리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를리오스 가곡집 여름밤 작품으로 7번 중에서 장미의 정령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카 장 음성과 루이 랑그레가 지휘한 리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5번 G단조 작품번호 23-5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폴로네스 5번 F샵 단조 작품으로 44번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앞서선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5번 G단조 작품으로 23의 5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듣겠습니다. 듀오 시밀리아 이 쌍둥이 자매인데요. 나디아 라브리에 플루트 그리고 애니 라브리에는 기타를 연주합니다. 듣겠습니다.

엘가 사랑의 인사, 듀오 시밀리아, 나디아 라브리의 플룻, 애니 라브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제럴드 핀지, Since We Loved.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사랑한 이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으므로. 테너 이안 부스트리치의 음성과 줄리우스 드레이크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제럴드 핀치 Since We Loved 였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와 줄리우스 트레이크 연주로 들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이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나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그 여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는 말로 졸업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혼자 멀리 가는 것보다 조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외롭지 않고 힘도 덜 들고 때로 즐겁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는 길에 따뜻한 음악이 함께하는 아침. 5월 23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운명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오브 베네수엘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집입니다.